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추소영입니다. 정말 뭐 더위 속에서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도 현기증이 날 수준이더니 어느새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8월도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란 것에 조금 마음을 기대보려고요. 답답한 것들만 생각하면 한없이 답답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그리고 어제 어느 회원님이셨던가요? 이번 주 내내 좀 끌고 가고 있던 일이 이제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실마리가 풀리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그것 덕분에 예, 기분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 그런 금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뭔가 좀 그래 반이 없어졌다. 뭐 썼으니까 없어졌고 지나갔으니까 없어졌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남은 반이라도 잘 보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가고 나면 또 오고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잘 썼건 못 썼건 그걸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이라는 건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니까 너무 많은 미련을 갖지 말고 뭐 생기는 걸 어쩌겠습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 오래가지 말자라는 생각 빨리 좀 털어낼 수 있는 어떤 습관 그런 걸 길러보는 것도 좋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제가 살짝 다듬어서 준비해놓고 있고요. 언제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들어보시고 내 이야기도 내 추억의 그 시절의 이야기도 좀 전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자, 놓쳐오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죠.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좋은 여행지는 희망을 준다. 현실의 삶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가기 전 준비로 설레고 다녀온 후 좋았다면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희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꽤 큰 힘이 된다.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가까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자세히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나와 맞춰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여행은 장소에 간다의 개념이 아니다. 내 삶이란 책 속에서 멋진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순간이다.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보게 해준다. 물론 좋은 여행만 있지는 않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도 많다. 그러나 그걸 통해 앞으로 가지 않을 곳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시간 낭비는 아니다. 완벽한 여행은 없다.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즐겁지 않은 여행이었는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우리 삶도 여행과 비슷하다. 헤매고 실수하고 불완전하기에, 인생이란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완벽한 여행은 될 수 없고 즐거운 여행인가 즐겁지 않은 여행인가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지난 시간이 비록 상처가 있고 실수도 하는 불완전한 시간이었다 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이 끝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전람회의 여행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글배우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였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찾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무기력해진 마음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뭐 지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 없다면 삶은 무기력해지기 쉽죠. 이렇게 가라앉고 의욕이 나지 않는다면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게 또 잘해야 되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굴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혼자 차분히 좀 생각도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 정도에, 예, 이 정도에 자존감과 인간관계, 뭐 직장, 도전하고 싶은 꿈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연애도 해당할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쌓인 걱정들에 대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좋고 싫고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뭐 완전했다, 불완전했다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인 만큼 인생의 진정한 재미와 가치를 따지려면 정말 이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살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친했던 사이인데도 여행을 했는데 약간 어색해져서 돌아오는 사이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친했는데 여행을 갔더니 아, 이 친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그 다음에 부쩍 친해지는 그런 사이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이런 건 너무 많은 인원이 가는 거고 또 선생님의 지도하에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이라서 그런 건 빼고,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4명 정도 이런 여행을 예전에, 근데 막 1박 2일 이런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당일치기만 해도 이 친구가 어떤 배려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점을 어떻게 찾는지 굉장히 하루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부쩍 친해지거나, 예, 아니면 뭐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예전 같지는 않아진 그런 사이도 뭐 느껴본 적 있고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끼리도 지인끼리도 이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뭐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그러나 했더니, 여행을 가봐야 사람이 정말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랄까 화가 막 끌어올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모습, 물론 그 여행 한 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행을 가면 잘 드러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렇게만 나누지 말고요, 잘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즐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때는 이런 경험을 했어, 뭐 이때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 라는 식의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행도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도요. 자, 문자는 2부에 천천히 여유롭게 보고요. 1부 끝곡은 김선숙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 윤도현의 이 노래 들으면 또 괜히 앞서가며 설레고 그러네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바람꽃의 락앤롤 I love you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또 신북수님, 어쩜 이렇게들 잊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오시는지요. 고맙습니다. 현동수님도 어서 오세요. 아, 말복이네요. 연꽃이 활짝 폈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눈이 일단 청량해지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그런데? 예. 전에도 주셨던 것 같은데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또 하는 거라면 순간 너무 아찔해지네요. 그리고 732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경민님 어서 오세요. 황금배련님, 아,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리 좀 더웠어요. 하지만 노초와 함께 해피한 아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해진 건 아니어서 막 계속 너무 덥다가 입추 지나고 약간 아침 저녁에 그 약간 달라진 변화 이런 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소나기, 내일도 소나기, 이 주말에는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비 때문에 지금 습도가 좀 높아져 있을 수 있어요. 예.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은수님 반갑습니다. 힐링의 방송 나를 뒤에 글 으쌰으쌰하게 하는 방송 이거 맞겠죠? 예, 여자없이 오늘도 금요일이 돌아왔어요. 좋아 좋아 라고. 그러게요. 막 오늘이 금요일이지만 오늘이 휴일 전에 금요일 같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그렇더라도 금요일이란 단어만으로도 그냥 난 특별한 약속 없지만 설렐 수 있고 나는 오늘 할 일이 많고 내일도 일해야 되지만 오늘 좀 마음 가벼워질 수 있고 그런 거요. 그리고 휴일에 또 일하시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랄까 평일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 속에서 일하는 것 같고 주말에는 일해도 힘은 들지만 그렇게까지 경쟁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뭐 휴일에 나와서 일하거나 뭐 찾아서 일을 하면 약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섭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영희님 또 이영희님 김선숙님은 시원한 커피 한 잔 들고 집 뒤 텃밭에 나와서 메마른 대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매미 소리는 왜 이리도 우렁찬지요. 시원한 빗줄기가 그리운 하루하루네요. 소나기 예보는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잘 들으셨나요? 진짜 이 노래는 이미 막 노래 듣는 사이에 내 마음은 편지 한 통 쓰고 어디 우체통에 넣으러 간 것 같고 근데 편지 써서 봉투에 넣고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 가서 넣어본 거 이거 언젠지도 모르겠네요. 전에 한번 우체통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진짜 큰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큰 우체통. 전 그걸 그때 처음 봐가지고 세상에 이런 우체통이 있다고 막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그걸 처음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체통에 직접 가서 편지 넣어본 적이 정말 오래됐다는 얘기고 요새 우체통 없잖아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현경님 바람구름님 화장님도 오셨습니다. 화장님도 올 여름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죠? 가을이가 저만큼 이름을 가을이로 지으셨군요. 다가오고 있나 봐요. 어쨌든 늦더위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때 건강 잃으면 가을을 잘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0505 뒷번호 쓰시는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이쯤에서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락 준비했고요. 조지 해리슨, Got My Mind Set On You 두 곡이에요.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권용섭님 신청곡 준비할까요? 케니 로저스, 돌리 파튼이 함께하는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은 화정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을까요?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신촌 블루스, 아쉬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110 있으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경원님도 반갑습니다. 43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가끔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슬쩍이라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김진백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평강공주님도 초가을 아침이라고요. 소영님 고향이 영덕? 아니에요. 영덕은 아니고 저희 할머니가 영덕 쪽에 예, 영덕 쪽에 예. 평행가 해평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예, 이모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갔었어요. 저는 오늘 시누이 두 명 1번 3번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위쪽 아래쪽인가 봅니다. 울진으로 떠난다고요? 너무 좋겠어요. 타이틀은 오랜만에 외출 럭셔리한 차량 네, 초성으로 저만 알게요. 네, 재미있을 것 같다고.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세 분이 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세 분이 좋습니다. 어디든 멋진 바다도 보시고 예쁜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조합해도 정말 재미있게 학창시절에 왜 그 이렇게 동창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리고 4356 쓰시는 분도 또 304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추억의 또 추억 이야기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추억 사연 준비해뒀고요. 만나러 가는 길에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어제 손두부를 사러 갔는데 못 사고 오셨다고 주변 분들께 물어봤더니 휴가를 가셨다고요. 아, 손두부 하시는 분이 겸허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두부가 고소하고 간도 딱 맞는데 다음 주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군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갈 거라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전해드리고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2279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돌아오는 주말이, 그러니까 사연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8월 16일 일요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0주년을 축하드리는 식사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저와 언니는 자주 들르지만 남해에 사는 작은 오빠네는 아이들이 또 여러 군데 나가 있어서 이번에 다 모이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의 여가를 다 포기하고 돌아가며 봐주셔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깊어요. 어떻게든 시간 맞춘다더니 전원 참석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간단히 먹을까 했는데 날도 덥고요. 인원도 많아서 저희 작은 연회를 해주는 곳을 빌렸습니다. 제법 돈벌이 하는 아이들도 우리도 끼워달라 내겠다 해서 세월이 흐름이 느껴졌어요. 결혼 50주년 선물은 뭘 해드리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아버지 TV 바꿔드리고요. 내년 봄에 남해를 포함해서 남쪽 지방 일주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봐주러 이 집 저 집 다니실 때 황혼휴가만큼은 정말 안 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죄송하게도 그리 되더라고요. 그 고마움과 죄송함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래도 아직 무릎이 건강하실 때 여행 한 번이라도 더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오빠네가 내년에 캠핑카를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추고 언니와 저는 중간에 잠깐 합류했다가 가는 코스를 잡고 있어요. 오빠가 남해에 있어서 코스를 그리 잡은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남쪽에 있는 작은 섬들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그리 힘든 거라고 이제야 마음을 먹었나 싶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2년 후에 50주년을 맞으시는데요.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안 가본 데 없이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넉살조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뿐인 며느리 데리고 어디든 한번 가시자고요.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점점 부모님들과 조금이라도 더 여행하고 싶어요. 제가 친정 셋 중엔 막내라 이래저래 또 활약들을 많이 해야겠죠. 여행 맛보기 곡들입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지만요. 인솔자 3남매는 다 좋아할 거예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를 오늘 다른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렸어요. 평강공주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 김정태님도 여행을 떠나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곡으로 함께 해주셨길 바랍니다. 약간 지금 뭐랄까 휴가를 좀 못 가신 분들 아니면 조금 미뤄뒀다 언제 갈까 하다가 지금 갈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꼭 뭐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무더운 여름에 언제든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노래를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2279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은정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모님께 저도 황혼휴가는 안 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 세우셨네요. 박수 하셨어요. 그쵸.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아닌데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왜 이제야 마음을 먹었나 싶습니다 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시부모님도 너무 쿨하시고 되게 좋으세요. 아유 우리는 여러 군데 많이 가봐서 뭐 여한이 없다 이랬는데 아유 그럼 어머님 저는 못 가봤으니까 데리고 좀 가시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정말 딸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하고도 멋진 여행 꼭 뭐 50주년 맞추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함께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지만 내년에 이 남해 일주 하고 나신 다음에 후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 끝곡을 준비해 볼까요? 김진백님 신청곡 최연의 너무 다들 가을 가을비 우산 속 전해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라이 캐리 이모션스 4부 첫 곡이었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모두들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라고 현주님도 남겨주셨네요. 저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하시고 본인은 저는 별로 다른 일은 없습니다만 이라고. 그래요. 뭐 꼭 있어야 맛인가요. 금요일이라는 어떤 그 마음에 좀 가벼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일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아, 김진백님 잘 들으셨습니까? 성소공단에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김정태님은 가을이 올 듯한 날 애청합니다 라고 멋진 사진도. 영디 저도 내일부터 좋은데 영디 쏘디 엄친디도 있었죠 어제. 엄친디는 엄친아 그런 거 아니고 엄청 친근한 친근한. 내일부터 휴가 가시나 봐요. 김정태님 고향이 영덕이에요? 제 고향 영덕도 갑니다. 우리 유창엽님이 듣고 계시다면 아이고 이쪽으로 오시는군요 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쌓여있던 것들 다 털어내시고 기분 좋게 힐링하시고 재충전도 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보내고 오세요. 아셨죠? 일단은 그 동해바다 제가 언제부턴가 위쪽에 있는 동해바다는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이 강릉 아래쪽 그 제가 어렸을 때 칠번국도 드라이브하면서 많이 봤던 그쪽 바다를 진짜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영덕 이쪽 바다 너무 정감 있죠. 되게 묘한 그런 그림 속에 나올 만한 그런 풍경들이 많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108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추억 속에 노래를 들으니까 아련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하셨네요. 그쵸? 노래 듣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잠시 잊고 있었던 그렇다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그러신데요. 0369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민선님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하셨는데 나이가 뭐 어때서요. 민선님 많이 바쁘셨군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백설공주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보이스 투 맨 예스터데이 함께해요.

보이스투맨의 음성으로 예스터데이 함께 하셨어요. 7206 쓰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도 좋네요 라고 방금 주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꾸리님, 이번 주는 바빠서 간간히 들으면서 출첵합니다 라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간간히 들러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꾸리님도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4139 쓰시는 분이 3부 사연 들으시면서 제가 예전 꿈이 이랬어요. 부모님 다 모시고 형제자매도 태울 수 있는 그런 버스 같은 걸 마련해서 전국 일주 하고 싶다고.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연 주신 분처럼 여행은 항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부모님이 다 계세요. 아직 건강하시고요 라고. 그러면 진짜 이것저것 다 갖춰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네, 꼭 무슨 멋진 캠핑카 아니어도, 뭐 버스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형제자매들이 시간 다 맞춰서 한꺼번에 뭔가 시간을 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다 은퇴를 해가지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건 모르겠지만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또 뭐 자식들이 또 입시생이 있거나 뭐 그러면 한 몇 년간은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들이 교대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근데 각자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나중에 막 이렇게 해서 해야지, 또 많이 모아서 해야지. 물론 돈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완벽하고 풍족한 의미로 100%를 다 채우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이유로 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9319 쓰시는 분이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시다 라고 일찍 인사를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에게 인사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리님은 오늘은 말복. 든든하게 드세요. 그래요. 이거 상표니까 말은 못하고 뭐든지 내가 먹어서 기운낼 수 있으면 그게 보양식이죠. 그럼요. 9319 쓰시는 분이 한 번 더 다 은퇴하면, 이거 갑자기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사실 맞는 얘기기도 해서 읽을게요. 그냥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당장 뭐든지 마음 먹었을 때. 근데 제 생각에도 부모님과 연관된 건 막 말도 안 되게 뭐 정말 땡빚을 내서 그렇게 뭘 하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들은 그래요.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후회할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생각날 때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087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노초 애청자분들이 약간 이 나이대가 좀 많으신가 봅니다. 지금 생각지 못했던 약간 주제가 있는 문자처럼 문자들이 와 있는데 0386 쓰시는 분이 제 경험담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못했어요. 약간 앞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경험하셨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건 나는 그래서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요. 뭐든지 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꼭 이런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의 많은 경험치들도 나중에 더 좋을 때 더 내가 완벽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이거 해야지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면 이게 별로 내 관심사에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루지는 말자. 어떤 일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7103 쓰시는 분도 또 경민님도 은서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고요. 바람구름님은 뭐든지 안 미루는 게 좋네요. 결론이라고. 그럼 제일 쿨한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황금배려님은 우리 그 PD님 이름도 꼭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뭘 전해드리느냐. 사실 끝나고도 저에게 문자 쫙 한번 보거든요. 일일이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1506 쓰시는 분도 오늘은 조금 늦게 왔는데 다음엔 길게 들어볼래요. 추억의 노래도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280 쓰시는 분은 저는 오늘 친정시댁 다 갑니다. 친정에서 뭘 받아가지고 시댁 제 주위에 이런 친구 한 명 있는데 예, 시댁으로 배달해 드려야 돼요. 몸은 좀 힘들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뭉클하다. 혹시 사연 듣고 다 모든 걸 연결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뜬금없는 문자도 뜬금없는 문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1785 쓰시는 분은 뜬금없는 문자 캠핑카 부럽다 하셨는데 뜬금없기까지 하겠습니까? 사연 속에 캠핑카가 나왔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 어른들은 좀 나중에 활동하시기가 막 이렇게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구경하고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 힘드니까 캠핑카에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타고 가다가 아이고 좀 쉬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이제 좀 한숨 주무시고 이런 낭만을 좀 꿈꾸기도 했었죠.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끝곡은 0026 쓰시는 분의 신청곡. 모든 분들이 오늘 좀 이런 분위기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행 가는 느낌, 드라이브 하는 느낌 하셨어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약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방심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천지도 비를 내리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공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공부인도 꾸준히 적공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라는 건 사실 잘 없지 않나요? 내가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 뒤에야 바라는 결과, 원하는 결실을 얻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린다고 하시면서,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공을 쌓아가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결과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오기만 했다면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함께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봅니다. 창작성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이어서 가옵니다. 시작.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영육상전입니다. 영육상전은 원불교의 교리표 가운데 하나로 교전 맨 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영적인 삶인 정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의 삶과 육신의 삶, 건강하고 건전한 현신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인데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 복과 해를 원만하게 갖추자는 뜻의 이사병행의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는 이때 소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 한다고 밝혀주시면서 영육상전을 우리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셨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자대비가 교리와 제도에 두루 잘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육상전법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법을 잘 받들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공부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재불재성의 정전시민을 정통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쓰게 해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영육상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영육상전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마음공부

요즘 명상 관련한 강의나 영상을 보면 자아의식, 나를 내려놓아라 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다. 나라는 한 생각에서 오는 분별과 번뇌 때문에 그런 듯하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에 대한 개념은 때로 나를 놓으면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나라는 자아의식을 놓으면 정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몸을 받고 살아가면서 나라는 의식을 놓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라는 의식은 인간을 생존하게 한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배가 고프구나 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밥을 먹고 추울 때 추위를 느끼고 내가 춥구나 옷을 껴입어야겠다 하고 옷을 입는 등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나에 대한 의식이 당장 내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다. 나라는 의식은 또한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을 두고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나라는 의식이 있기에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보통 사람의 욕망을 넘어 대종사와 같은 재생이세의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기를 망치기도 하고 가정과 사회를 망치기도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아를 정전에서 딱 두 곳, 교리도와 사대강령에 쓰셨다. 바로 무아 본공이다.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을 개인 혹은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으로 확대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바로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셨다. 개인 혹은 소속한 가족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린 나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일원상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과 같이 온전한 나를 법으로 길들여 이타적 대승행을 통해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는데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자 했다. 나는 지금 여기 인과의 세계에서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육군으로 업을 지으며 살아가고 그에 따라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중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뜻을 세우느냐 아니면 불보살의 성불재중 재생이세의 뜻을 세우느냐 이론상으로 일체의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이론상 서원을 세웠을 때 그 마음을 바룰 수 있다. 마음이 온전할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이 성품에서 영영하게 드러난다. 경계를 당해 나라는 한 생각이 들었다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하고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론상 서원으로 뜻을 세워 오래오래 하면 된다고 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물교 신문에 실린 강신호 교무님의 글 나는 법으로 길들이는 것 만나봤고요.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드리고 갈게요.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보고 AI 시대와 미래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 마감일은 9월 14일입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열린 교화 박람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소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102장과 103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102장의 제목은 저희들이 이 불사로입니다. 부제는 회향의 노래인데요. 회향이라는 단어가 낯선 감이 있죠. 회향은 회전 취향의 준말로 스스로 쌓은 선근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자타가 함께 불과의 성취를 기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102장 제목에 나오는 불사는 이론의 진리를 널리 펴거나 원불교의 발전을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합니다. 원불교 모든 교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나온 일들과 맞이할 일들이 염원과 서원을 통해 불공과 불사로 이어지길 바라는데요. 서원을 세우고 불공을 하며 서로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원불교 교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가에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으로 채워나갈지 생각해보고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한 공덕이 돼 일체에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챙겨보는 마음가짐이

원불교 성가 102장 저희들이 이 불사로 회향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103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103장은 선진 후진 경애가로 제목은 영산, 변산, 익산, 각지입니다. 선진이란 먼저 입교하거나 먼저 출가해 교단 창립에 먼저 참여한 사람. 후진이란 뒤에 입교하거나 뒤에 출가하여 교단 창립에 뒤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력과 업적이 출중하면 나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선진 대접을 받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누구나 선진인 동시에 후진이 되고 후진인 동시에 선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한 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니 각 방면에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가.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선후진의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시었나니 우리 동지들은 늘 서로 애호하고 돕고 받들며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어서 동심 합력하여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리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선진과 후진이 서로 협력하여 교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긴 세월이 되듯이 일과 속에서 서원과 수행의 힘들이 모여 이 회상에 무궁한 교훈이 된다는 게 성가 103장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유추해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의 이 회상을 살아가고 마음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바탕을 이뤄주신 선진님에 대한 감사함이 또 후진들에 대한 서원과 공경의 마음이 담긴 성가 103장의 제목처럼 영산, 변산, 익산, 각지에서 모여든 선후진들의 노래가 인류의 합창이 되고 세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 큰 서원의 울림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성가 103장을 만나볼까요?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기도가 내일부터 20일까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중앙총부 대각전이고요. 내일과 모레 17일엔 교사 봉독을 진행하며 18일은 총무부장 이상균 교무, 19일엔 교화훈련부장 이인성 교무, 20일은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의 설법이 있습니다. 법인절 당일인 오는 21일엔 중앙총부 경축식에서 특별기도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원기 111년 중앙총부 경축식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단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되며 안인석 교무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인절의 뜻을 함께 새기고 서원을 모으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오는 21일 법인절을 맞아 청소년국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모습,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단의 어버이, 세계의 어버이, 소중한 당신을 모십니다. 제43차 원창회 훈련이 9월 5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원창회는 대산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세계의 어버이 교단 창립주란 법문을 받들어 원기 71년 6월 교단 만대의 경제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대산종사님을 비롯한 원로 선진님들의 발언과 회원님들의 애정과 열정 덕분에 교단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공부심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훈련을 준비했는데요. 훈련에서 종법사님의 소중한 법문도 받으시고 익산성지 순례를 통해 정신을 충전하는 훈훈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염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최취를 느끼며 만끽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인데요.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훈련에 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 훈련이 진행됩니다. 성자의 마음을 채받자라는 주제로 함께하며 김일상 교무님과 조원호 교무님의 특강을 비롯해 특별한 성지 순례, 타종 체험, 성탑 기도, 익산 성지 느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소는 익산 성지 중앙 상주 선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상주 선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자우림의 Something Good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히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잊지 말아야 할 슬픔과 아픔의 가치가 새겨진 그런 날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잊는다라고 말하곤 하죠. 모든 걸 하루에 다 담을 순 없겠지만 한 명 한 명 이어진 것들로 온전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으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기억을 잊듯 걸어도 볼까요?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아직도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요. 내일은 뜻깊은 광복절이죠. 우리의 아픈 역사가 세월 속에 묻히지 않도록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이 가진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아픔과 용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에서 또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 볼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 정인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양의 바람의 노래, 정인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 12시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 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제로베이스 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햇살이 귓가를 스치던 며칠 전과는 공기의 결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유독 숨이 턱턱 막히고 지치기만 하던 여름의 중심에서 우리는 참 치열하게도 계절을 버텨왔습니다. 아침이면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 끝에 문득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요즘,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하는 날, 바로 말복이죠. 삼복더위의 마지막 이 말복은 단순히 계절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넘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초복엔 비장한 마음으로 삼계탕을 먹고 중복엔 안부를 물으며 숨을 골랐다면, 말복인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예부터 이 시기엔 뜨거운 음식으로 속을 채우며 마지막 더위를 이겨내려 했는데요. 꼭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나누며 서로 눈을 맞추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양식이 될 것 같아요. 더위는 곧 꼬리를 내리고 푸른 가을 하늘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1부 끝곡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려요. 한 그루브의 어차피 한번 주다의

한 그룹의 어차피 한번 수다의 청춘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름철 아침에 분명히 머리를 감았는데도 오후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피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내가 덜 감았나 싶어 하루에 몇 번씩 샴푸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과도한 세정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지를 더 뿜어내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체취 성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냄새가 강해지기도 하고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샴푸 전 미온수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고 감은 후에는 찬바람으로 두피 속까지 바짝 말려주세요. 모자를 쓰셨다면 중간중간 벗어서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가려움이나 비듬까지 생겼다면 그건 피부과 신호일 수도 있으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부터는 너무 빡빡 감기보다는 부드럽게 달래듯 관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윤건의 갈색머리, 이지영의 Your Summer.

윤건의 갈색머리, 이지영의 유어썸머까지 두 곡 띄워드렸고요. 2부 끝곡으로 라붐의 얼마나 좋을까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례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9020. Oh yeah, Bong Dispari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998년 2월 첫째 주 순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음악이 갖는 저장 능력 놀랍지 않나요? 강산이 몇 번을 변해도 거뜬하게 살아나는 추억들이 음악에 쏙쏙 숨어 있잖아요. 두근두근 설레기도 했고요. 뭉클하기도 했던 찬란했던 그 시절 그 노래로 추억여행 떠나볼까요? 1998년 2월 첫째 주 20위입니다.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이 차지했네요. 장발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무진장 높은 고음을 뽑아내던 가수. 하지만 그 모습이 편안해 보여서 더 소름이었던 락커였습니다. 그런 그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 곡이었고요. 이 곡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확인했다고 봐도 좋겠죠.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이력 스타덤에 올랐던 금지된 사랑이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업타운의 2집 수록곡 내 안에 그대가 차지했네요.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랩, 그 시절에 음악 좀 듣고 리듬 좀 탄다 싶으면 업타운의 노래를 즐겨 들었었더랬죠. 한국 대중음악의 힙합과 R&B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업타운의 내 안의 그대가 19위였습니다. 이어지는 18위 곡은 NRG의 할 수 있어가 차지했네요. 1세대 아이돌 그룹이었죠. H.O.T와 잭스키스가 있다면 NRG와 G.O.D 정도로 엮을 수 있다고 해요. 소년 같았던 NRG 등장하자마자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BPM 150의 아주 빠른 비트의 곡 NRG의 할 수 있어가 18위였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8위를 차지했던 NRG의 할 수 있어

에너지 할 수 있어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8년 2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7위는요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차지했네요. 넥스트가 추구하는 음악적 목표를 달성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앨범 재킷부터가 범상치 않으면서 하고 싶었던 걸 다 넣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음악을 담아냈다 라고 말했던 타이틀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김현성의 데뷔곡 소원이 차지했네요. 1997년 강변가요제 금상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건 앨범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가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귀공자 컨셉을 유지했는데요. 미성의 음색과 분위기가 잘 어울렸던 소원이 16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5위 곡은요. 진우션의 이제 더 이상이 차지했네요. 1.5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바꿔야 한다. 를 강조하면서 참으로도 힙합스러웠던 곡으로 기억합니다. 피처링으로 양현석이 참여했던 이제 더 이상이 15위였네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전율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998년 2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는요. 슬픈 감성을 자극하는 곡 조간우의 길이 차지했네요. 4집 수록곡이고요. 특유의 창법을 가진 가수지만 이 노래에서는 유독 색을 지우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좀 빡빡했던 현실에 위로가 됐던 곡 길이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에코의 행복한 나를이 차지했네요. 에코의 2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입니다. 애절한 멜로디와 가사,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화음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던 곡이죠. 90년대의 발라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곡 행복한 나르리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터보의 회상이 차지했네요. 겨울부터 쭉 사랑을 받고 있던 곡이자 지금도 겨울이 되면 울려 퍼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뭐 90년대는 터보의 곡으로 추억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노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회상이 12위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3위를 차지했던 에코의 행복한 나를.

에코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8년 2월 첫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은 진주의 에브리바디가 차지했네요. 쇼컷, 정장, 거기에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 매니시한 콘셉트를 보였던 가수 진주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댄스곡? 이라고 해도 좋겠죠. 경쾌한 리듬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리듬을 타고 있을 거예요. 즐거운 리듬과 흥겨운 리듬에 맞춰 말이죠. 듣는 순간 즐거운 에너지를 받는 곡 에브리바디가 1998년 2월 첫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3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마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샤이니의 루시퍼, 슈퍼주니어의 스윙, 엑소의 파워 띄워드립니다.

차트. 샤이니의 루시퍼, 슈퍼주니어의 스윙, 엑소의 파워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맛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조성모의 춘천 가는 기차.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조성모의 춘천 가는 기차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전과 점심시간은 어떤 기억들로 채워지셨나요? 바쁘게 일상을 챙기느라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웃음, 또 어떤 순간엔 깊은 한숨이 섞여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8월 15일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죠. 거리마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마주할 때마다 수많은 분들의 간절한 눈물과 뜨거웠던 함성이 만들어낸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눈부시고 소중한지 새삼 가슴 깊이 스며드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당연하듯 누리는 평범한 미소와 자유로운 일상 속에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취향상점의 여름 교향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현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박지현입니다. 그대가 웃으면 좋아.

자, 오늘 멋진 옷이 보여서 구경하려고 들어간 가게에서 점원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붙어서 권하면은 아무리 좋은 옷도 부담스러워서 슬그머니 나오게 되지 않으십니까? 물건을 살 때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상대방이 너무 밀어붙이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과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저희 방송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조용히 켜두고 할 일 하시기 딱 좋은 적당하고 편안한 거리에서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부담 없이 마음 푹 놓고 편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진입니다. 사랑해, 니콜.

0: 안녕 들어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근데요, 뭐 날이라고 그러면 뭐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어. 오늘이 벌써 말복이요. 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몸부심으로다가 온 집안이 아주 참말로 거시기역이 뒤집어졌던 이야기를 거시기역이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 한 집에서 이 몸보신 좀 먹었다고 압력솥에다가 닭을 푹 삶고 있었다란 말이지. 근데 어라? 시로추가 딸랑딸랑 하더니 갑자기 쾅 오고 압력솥이 뻥 터져버린 거요. 뚜껑이 날아가고 천장이랑 벽으로 닭고기랑 잡살 쪽이 사방팔방 튀어가지고 참말로 거시기한 풍경이 벌어진 것인데 식구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거실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지. 큰일 날 뻔한 거지. 식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친 사람 없냐 하고 있는데 세상에 만상에 저쪽 구석에서 강아지가 떨어져 있는 닭을 이 뜯어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참말로, 참말로 거시거지. 천장에서 닭고기가 쏟아지니까 강아지한테는 오늘이 세상에서 참말로 제일 거시기운 그런 복터진 날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1: 송의 노래 딴따라 김용님 역대급 여자.

노래를 조금 맛보시는 시간인데요. 이번 노래는 그동안에 전해졌던 노래 가운데서 요즘 안 전해졌던 노래 조금 모아봤습니다. 김충원의 브라보.

브라보였습니다. 김청원의 노래였고요. 녀화 카우보이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독산도 한양님,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네요. 친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 아프고 슬픕니다 하셨고요. 전북 부안의 민호 씨 들어오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랴, 려화의 카우보이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오늘 부산은 가을인 듯 한도 높고 바람도 햇살도 적당히 불어주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차라랄라 김성관.

샤랄랄라 김성권의 노래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은 가을인 듯 하늘도 높고 바람도 햇살도 적당히 불어줍니다. 이준호 씨 이천에서 나이버 조은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있다고요. 달속의 김준옥 씨 오늘 또 그 마트에 다녀오는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현동영 순 씨 말복입니다. 연꽃이 활짝 피었네요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보라의 아싸였어요. 네, 그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는 노래들 가요 맛보기였습니다. 비구름이 가득하니 비가 올 것 같은 오후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즐거운 음악으로 힐링하는 최고의 방송이라고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 하셨고, 참치매니아 최경식 씨, 건강은 방송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모두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송영화 씨가 오늘이 말복입니다. 무덥던 더위가 말복이 다가오니까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집니다. 예, 신나게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오늘은 여름 삼복 가운데 마지막 말복이네요.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겠죠. 좋은 해 가요 세상 번님들 말복 보양식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김윤혜 씨, 저는 삼계탕 한 그릇 든든히 먹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사랑님께서 그동안 잘 계셨지에 오늘은 삼복더위 마지막 날입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옆집이 75번째 생일입니다 하셨고요. 오전 근무하고 퇴근 중에 라디오 듣고 싶어서 좋은 예 가요상 라디오 듣고 진해성 가수님 바람곡에 듣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어느새 높아진 하늘을 보면서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셨고요. 말복 지나면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아요.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이젠 조금 즐겨보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덥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도 이 또한 지나간다 생각하심 조금 위로가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민호 씨가 친구들과 어제 경남 하동 계곡에 물놀이 갔다 왔는데요. 참말로 여기가 지상 낙원처럼 좋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조각구름도 아름답게 보이고 오늘 김세영 여사님 우리 엄마 58번째 생신입니다. 축하드리면서 엄마의 창곡 오선의 조각구름 주셨네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오설민 내가 왔어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립 광복절입니다. 일제시대 때 불려진 우리의 동요 한 곡 선곡해봅니다. 이선희의 반달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오늘이 삼복도의 마지막 바로 말복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네,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아 오늘 말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전히 근데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고 기온도 높지만 선조들이 만들어둔 이 절기의 순리라는 게 참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말복이 오니까 해질녘 바람 끝에서 미세하게 다른 결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이 더위가 언제 가나 싶었지만 우리는 올여름에 가장 가파른 고비를 무사히 잘 넘어왔습니다. 삼복더위 내내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기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비나입니다. 집에 가는 길 서지어 남이가.

가사로 만든 이야기 고북수의 타향살이. 내일은 광복절이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살던 곳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익숙했던 산과 들을 뒤로하고 부모와 형제 얼굴을 남겨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나서는 일이다. 더구나 나라까지 빼앗겼던 시절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고 고향이 그리워도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 타향에서 맞는 저녁은 유난히 길었을 것이다.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면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형제들과 뛰어놀던 고향의 골목길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였다. 참고 또 참으며 하루를 견뎌야 했고 가슴속 그리움마저 마음껏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세월이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펄럭였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누군가는 만세를 외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부터 흘렸을 것이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서림이 터져나온 눈물이었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만은 아니었다. 나라를 되찾기에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시대의 아픔을 견뎌낸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과 희생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을 쓰며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돌아

오늘은 내일이 이제 그 광복절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방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노래 가사로 만든 얘기 작성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또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선조분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아픔을 견뎌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는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극기 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생신 축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선의 조각구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가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연수 씨, 예, 들으셨고요. 그리고 토일요일은 조은영의 가요 세상이 없어서 아쉽지만 이틀 뒤에는 더 알차게 되돌아올 걸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지혜신님. 네. 오늘은 또 말복입니다. 진혜성 가수님 팽 혜성사랑 은혜입니다. 인생 얘기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하늘이 이쁜 금요일이네요. 열 며칠 아침 저녁 온도차가 달라지니까 조금은 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조치원 열린 5일장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나갔더니 살 게 많더군요. 주말까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넉넉하게 사서 귀가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시원한 냉커피와 선풍기 틀어놓고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 즐거운 쉼타임 최고죠. 막간을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진해성이 어느 날 주셨고요. 한울음물만 파면은 성공한다를 가르쳐준 백음성 가수 어제 노래 잘 들었다고요. 응원합니다. 겸손하고 솔직 담백해서 좋아합니다 하셨고요. 자, 오광역입니다. 남자의 순정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0.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아무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달려볼까요? 가요 가요 달려가요. 오늘은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신청곡 샵8970이고요.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창룡의 당신이 최고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짠짜라 이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강진 씨의 땡벌 땡벌 땡벌 땡.

땡벌을 부르는 그 주인공들이 있었잖아요. 주말 드라마에. 그래서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말이죠. 홍진영, 엄지.

빠르게 달립니다. 네, 무척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빠라빠빠 박현희. 네, 신나게 달려 보실까요? 동대문 이지영 씨. 달리다 보니까 저름 타파 떨막떠마 즐겁게 2시간 달려서 충남 금산 인산랜드 휴게소 들어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뒤에 따라 짜짜 주신 분 두 자리 신복순 씨 기다리세요.

자, 주현미 서연 짜라 자짜. 네, 짜라 자짜. 예, 저는 짜라 자짜가 훨씬 발음이 좋은데 원래 제목이 짜라.

짜라 짜짜짜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는 고속도로에서 신청합니다. 네. 조은영의 가장 들으면서 올라가는 길이죠. 네. 행복합니다. 네. 대구에 노래하는 고릴라님. 네. 음이 이장님 겁나 더불어요. 라고. 예. 그리고 또, 김포 통진에서, 장영미 씨 오셨고요. 예. 자, 지원입니다. 삐빠빠 룰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지역에 가고 싶은 곳을 그 출신이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요. 전화 가요 통신. 오늘은 말이죠. 메스트롯 3에서 탑4. 네, 어렵습니다. 탑4. 네. 자, 미스 김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네, 안녕하세요. 가수 미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탑4였어요. 네. 미스트롯 3. 미스트롯 3니까 4위가 최고 높은 거죠. 왜냐하면 미스트롯 3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이제 1위, 2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네.
3: 실력만큼은 1위였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취향들이 다르니까. 네.
4: 네, 아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일이죠.
3: 그렇죠, 그렇죠. 좀 아쉬운 네. 점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4: 감사합니다.
3: 고향이 어디신가요?
4: 저는 땅끝마을 해남이 고향입니다.
3: 아, 해남. 그, 네. 거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저쪽 그 완도 가시는 분들도 해남으로 땅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죠.
4: 아, 그러죠, 그러죠.
3: 보길도 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니 네. 근데 완도 가시는 분들 왜 해남으로 가지? 그랬는데.
4: 네.
3: 완도 군이어도 해남 군이 훨씬 배가 그 가까우니까.
4: 네. 네.
3: 근데 그 TV 보니까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대요.
4: 네, 제가 원래 땅끝마을 해남에서 농사를 짓다가 네. 이렇게 가수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3: 오.
4: 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3: 네네네네.
4: 근데 제가 대학교도 원예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전문 농업 경영인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가수가 됐습니다.
3: 근데 이제 그거는 본업이 가수인지 본업이 농구인지
4: 네.
3: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4: 지금은 네. 약 3년 전에는 본업이 농업이었다면 네, 지금은 네, 이제 네. 가수가 본업이죠.
3: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 또 하고 계시니까 안 도와줄 수도
4: 네.
3: 없고. 자, 해남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다고 이제 땅끝 마을 하면은 뭐 네. 일단 뭐 가볼 만한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4: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네. 몇 가지를 네. 생각해봤는데 땅끝마을 네. 해남은요. 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사찰도 있고 정말 여행하기가 딱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3: 네네네.
4: 먼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네. 소머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3: 아, 네네네.
4: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가족 단위로 여행 오신 분들, 뭐 연인분들 같이 이렇게 물놀이도 하면서 추억도 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3: 네네.
4: 또 이제 저희 집에서 네. 차로 3분도 안 걸리는 우왕리 공룡화석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요. 네. 저희 공룡 발자국도 있고 실제 공룡의 뼈. 네. 나왔던 뼈도 이렇게 박물관으로 돼 있고요.
3: 진짜 공룡이
4: 지금은 어린이
3: 살았어요?
4: 진짜 공룡이 살았던 거예요.
3: 그래요?
4: 네.
3: 우와.
4: 네.
3: 전 상상해.
4: 정말 박물관이 잘 지어져 있고 지금은 네. 또 물놀이 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 우리 네.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3: 네.
4: 또 대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3: 알죠.
4: 알죠. 네, 그 네. 절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힐링을 할 수 있고.
3: 수학여행도 대흥사 다녀오신 분들 많아요 예전에는.
4: 어 그래요?
3: 네. 네.
4: 또 가을에는 단풍이 또 져가지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 한번 타주시면 너무 좋고.
3: 이야 그렇군요.
4: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마고도 걸으시면서.
3: 달마고도는 뭐예요?
4: 달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3: 네네네.
4: 그 달마산을 올라가는 그 달마고도 그 이렇게 등산로가 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렸다 가시더라고요.
3: 예. 야, 휘남 갈 데 많네.
4: 지금 제가 몇 가지 안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3: 그리고 이제 가면 뭐 이제 음식도 많고, 네, 휘남 하면은
4: 정말 맛있는 거 너무 네네, 많죠.
3: 네, 그렇죠. 그 송어리 해수욕장 쪽으로 이제 가셔서 배를 타고 이제 완도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4: 네.
3: 그렇죠. 근데 이제 해남까지 가는 길이 서울에서 너무 멀잖아요.
4: 너무 먼 만큼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스님은 강추합니다.
3: 아, 그러면 그 미스리는 아 미스리란다 미스기. 미스님은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그 네. 기차를 타고 가시나요? 아니면 자가 운전하고 가시나요?
4: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도 많이 타는데요.
3: 네, 기차 타고 네, 불편하잖아요. 목포에서 가는 게 낫나요? 순천에서 가는 게 낫나요?
4: 목포에서 가는 게 훨씬 낫죠.
3: 나주에서도 네. 가는 분들도 있고.
4: 그리고 해남 역이 생겼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해남도 여기 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해남이 여기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4: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 아 네네네.
4: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남 역이 생겼기 때문에
3: 그래요?
4: 또 여행 오실 때 좀 네. 편해지셨을 거예요.
3: 아, 예전에 해남에는 여기 없었단 말이죠.
4: 그럼요, 버스 타고 갔어야 돼요.
3: 왜? 아, 네. 해남에 그럼 해남이 어디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열차선인가요?
4: 목포에서
3: 네.
4: 해남 그
3: 순천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4: 아니 여기는 네. 그 단위 운선인 것 같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목포에서 네. 해남까지만.
4: 네.
3: 아 해남도. 기차 철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해남이 네. 가볼 만한 네. 곳이 많은데 교통편이 그렇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남역에 예, 그 저 목포에서 이렇게 예, 좀 연장이 돼 있는 것 같군요.
4: 네. 네.
3: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미스 김께서는 그 행사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시겠어요?
4: 아,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네. 네. 그 사랑 듬뿍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요.
3: 근데 해남에는 이제 잘 못 가시겠다.
4: 정말 그게 좀 슬프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기쁜 일이에요. 바빠서
3: 그렇죠.
4: 집을 못 간다는 게 참 행복한 그 소리이기도 하고 또 행사가 네네. 이제 해남에 있으면 가서 또
3: 그럼요.
4: 부모님 얼굴도 보고. 네.
3: 부모님

0: 네. 이 사랑의 감초도 갔다가 옆구리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 곡으로 쭉 그 타이틀곡을 밀어줘야 되는데
1: 네. 네.
0: 옆구리를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군요.
1: 네, 저는 옆구리 많이 네.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 앞으로 정말 지금처럼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많은 네. 분들께 박수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일단은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터 트롯3에서 이제 원 없이 다녔을 거고요.
1: 네. 그럼 이제 미스김 개인 콘서트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해야죠.
0: 이제 개인 콘서트가 남아있어서 네. 나 혼자만의 무대를 네. 펼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오늘도 바쁜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 아, 네.
0: 네, 오늘 옆구리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옆구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저의 생명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붓는 작업이 있어요. 네, 바로 금강경 사경 중이시다고 주셨습니다. 네, 지혜심 씨. 그리고 제주 놀러 가려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앱으로 청취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방송에서 들었던 노래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예쁜 미스긴 가수님, 이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미스긴 가수님 너무 반가워요. 양경임 씨가 내주셨습니다. 여명순 씨가 오늘 말복에 부장님들이

그 밥가스 얼음물 나눠주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요. 기사님들에게. 예. 아, 그러셨군요. 오늘 같이 고생하시는 또 기사님들, 이게 또 다, 아, 밥가스를 나눠주셨다고요. 네. 영양음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쓰는 표현들이 잘못되면 심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들인데, 예, 저도 모르게 읽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봐주세요. 심의하시는 분. 보내주시는 분들 글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읽고 나서 어 깜짝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언어들 보면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아서 무심하게 읽다 보면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봐주실 거죠? 네. 자, 이양수의 태양처럼 서일아의 사랑을 해주신 분 전해드릴게요.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은 주말과 연휴로 이어지는 여유로운 휴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쉬시는 동안 더위는 싹이 드시고 마음도 몸도 푹 쉬어가는 참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남은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반가운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쉬었다가 오시고요. 여유롭게 잘 즐기시고요. 8월 15일 광복절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신년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같이 거듭 새 사람이 됨으로써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우리 힘으로 건설하여 우리가 다 같이 일원의 새 낙원에 함께 즐겨야 할 것인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나날이 새 마음으로써 좋은 습관을 길들이며 묵어있는 공부 사업을 추어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며 우리의 본래 성품을 닦고 닦아서 본래 부족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느니라.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할 때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육신만 위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의 정신과 육신의 정도를 보아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병 없는 공부를 성취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이겨낼 만하면 대치해 가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치해 가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니라.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 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그 빛은 국권회복, 즉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권을 되찾았고 우리 땅의 태극기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광복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마음의 빛을 되찾았느냐고 말이죠.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는 아직 진정한 빛을 되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벽에 갇히고 사상의 대립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마음의 감옥을 짓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와 우, 이념과 사상, 내 종교와 네 종교, 이 단단한 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것, 그리고 둥글고 평화로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해방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81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진정 구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구현하고 있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0: 신약원의 터였습니다. 내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우리는 이 나라에 구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주권 회복만 되면 광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던 나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인데요. 이를 달리 말하면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거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유를 되찾고 둥글고 평화로운 빛을 발해야겠죠. 오늘 둥둥과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마음의 해방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군인들은 충성하고 인사를 한다. 여기서 충성은 어떤 뜻일까? 국어사전에 보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을까? 누구나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뜻을 갖고 거기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 세상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종교인들.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네, 사람마다 충성, 즉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충성심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지도자가 먼저 충성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과 신의를 중심으로 행동하라. 행동거지를 조심하면 백성들은 공경할 것이며 몸소 효도하고 사랑하면 백성들이 충성할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향한 충성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는다면 물러가 밭을 가는 농부가 된다 해도 또한 족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에는 충효열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충효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충이라 하는 것은 가운데 마음이 곧 충이니 내외심이 없는 곧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시 사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충에 활용한 힘이 없는지라. 이 혼란한 세상을 돌이켜서 신성하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충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충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각자가 충성을 다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들의 충성심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도 더 큰 것을 향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공부막으로 박은하의 애국가를 연주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기억할 만한 또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8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지난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2번 광복절. 네, 이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 8월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그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까지.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광복절을 앞두고 해외의 여러 종교인들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는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종교계와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9일 성공회 워싱턴교회에서 개신교, 성공회, 불교, 원불교 등 각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광복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광복 81주년 기념 종교인 대화 및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종교인 대화에는 성공회 워싱턴교회 최상석 주임신부, 원불교 유엔사무소장 이오은 교무, 워싱턴 무량사 회주 진월스님, 워싱턴 교회협의회 부회장 장재훈 목사 등 4명이 패널로 함께했습니다. 박준형 워싱턴 평통회장은 81년 전 광복을 통해 우리 민족은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도 남북은 분단된 상태이며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며 종교인들을 초대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석 주임신부는 광복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자유와 민족의 주권을 요구했던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불교 이오은 교무는 광복은 한반도 평화로 연결돼야 한다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평화를 느꼈는데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진월 스님은 광복은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더해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것이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재훈 목사는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라며 우리는 갈등을 치유하고 적극적으로 상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광복 81주년 기념식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이어졌고 3부에서는 종교별 공동 기도와 광복 81주년 종교인 평화선언문 낭독,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합창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습니다. 평화선언문에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배우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경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가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도 우리 종교인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의 의미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같은 마음이겠죠? 자, 한 마음으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입니다. Let's go together.

다음은 개신교 소식입니다.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 개신교계가 잇따라 선언문과 메시지를 내고 한반도 평화를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기념 연합 예배를 엽니다. 이날 이부 기념식에선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 선언문이 발표되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이들의 가족에게 격려금이 전달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미리 공개한 선언문엔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 평화라는 선언이 담겼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대립과 분열을 넘어 오는 세대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것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8.15 공동기도주의를 앞두고 서로의 국호와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1989년 남북교회 합의로 시작된 이 기도문은 2013년 WCC 부산총회 결의 이후 세계 교회가 각국 언어로 함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개신교회 양대 단체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간절한 기도문대로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양지은입니다.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남북 간 적대감을 멈추고 대화와 상생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8월 13일 발표한 8.15 광복 81주년 기념 논평에서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논평을 통해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남북분단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8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대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화의 문을 닫은 상황과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화를 거부하는 벽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라며 남북이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불교계의 교류와 평화 노력도 되짚었습니다. 남북 불교들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동시 법회를 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해왔지만 2018년 공동 발언문 발표 이후 남북 불교계가 함께하는 법회가 언제 재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월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북 간 적대 해소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제시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소개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민관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갈등은 대화로, 적대는 이해와 자비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해방된 조국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분단으로 인한 적대와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물려줘야 한다며 광복의 의미를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8.15 광복의 환희를 함께 축하하며 남북의 불교도가 평화와 통일에 간절한 서원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불교도 교류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의 서원을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역시 광복절 기념 뜻깊은 법회를 드리고 뜻깊은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불교도들이 어서 뜻깊은 법회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송창식입니다. 내 나라 내 결의.

네, 마지막으로 원불교 소식입니다. 8월 8일 원불교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구인 기도봉 일대에서 법인 기도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과 이웃, 세상을 향한 서원을 모았습니다. 박중훈 수의단회 상임중앙단원은 설법을 시작하며 여기 모인 기도인들의 힘이 사무친 덕분에 시원한 비가 내린 것 같다며 지금 이 비가 얼마나 많은 산천초목을 살리겠느냐며 우리의 기도가 사은님께 닿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정성을 다독였습니다. 이후 박상임중앙은 법인정신을 과거의 이적으로만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의 삶에서 구현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정신을 채받는다는 것은 구인선진의 대신성, 대단결, 대본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본공의 실천법으로 해수, 해시 공부를 제안하며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시를 통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창생을 제도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부한 대본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인 기도에는 전국의 출가제가 교도들이 참여해 사무 여한 정신과 일심 합력의 정신을 이었습니다. 9개 기도봉에는 약 120명이 올랐고 법인광장에도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원불교 교정원 교화훈련부가 주최하고 중앙본공회, 원불교 여성회,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 청운회 등 제가 4개 단체와 영산성지 공동체가 함께 주관했습니다. 이날 법인기도에 참석한 출가제가 교도들의 표정에서는 굳은 신앙이 엿보였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구인기도봉 기도 안내를 맡은 영산선학대학교 예비교무들은 비가 와서 오히려 좋았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한 교도는 입교 후 법인기도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여러 해에 걸쳐 기회를 보다가 교대 근무 일정까지 미리 조정해 많은 도반들과 함께 참여해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교도는 구인선진이 창생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한 교도는 죽는 순간까지 스승님을 걱정하며 죽음을 불사했던 선진들의 순일한 신심에 눈물이 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8월은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법인 기도의 달이죠. 원불교인들에게 기도란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참 나를 찾는 기도이고 진리를 감동시킬 좋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 구인선진들이 보여준 정신이고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큰 내가

0: 저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전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 민간에서 진행되어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고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해 이를 기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단체들이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 집회를 열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연대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지속되자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그 어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전쟁 그리고 전쟁 피해를 기억하는 것이 어떠한 원망이나 미움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를 위한 다짐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날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되는 네, 그래도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뒷번호 0998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광복절이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리고 동안양 교당의 선정희님 아주 또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님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그 정성을 본받아서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서로 부족한 점을 보다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요. 나라 살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구 안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3.1절과 광복절이 되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가슴 아픈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런 아픈 역사 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새기고 반성하고 또 기릴 점은 기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한 그 마음 우리 김구 선생님 또 이순신 장군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 또 6.25 참전 용사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나라를 위한 마음이겠죠. 이타심이고 공심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이기심이 좀 팽배한 것 같아서 우리가 3.1절 광복절 이런 날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린 어떤 마음을 좀 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또 대체 공휴일이라서 3일간 쉬죠. 다가오는 연휴 또 푹 쉬시고 또 광복절의 의미도 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남궁옥분의 봉선화를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 새기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하기니 여춥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이 말씀은 고 신영웅 존영의 해탈천도와 유가족 나지영, 신희준, 신이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선 혹시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 대중교통 자주 타십니까? 저 역시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볼 때마다 늘 신기한 풍경이 있어요. 바로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쫙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속에는 대체 어떤 재밌는 세상이 들어있기에 그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세상은 빙글빙글. 오늘 첫 곡 김정구가 노래합니다.

속이다 세상 요지경 속이다 우렁 저 세상 소식 지긋지긋 지긋지긋 이 세상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은 말복이고요. 복다림들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는 사흘간 걸쳐있는 광복절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이래저래 기분 좋습니다. 아, 참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이요. 월요일날 휴일이지만 네,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잊지 말고요.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곳에 따라 단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또 선선해진 저녁바람까지 불어오고 진짜 가까운 어딘가로 그냥 잠시 다 잊어버리고 좀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같이 그냥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이 길을 걸으면서도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중장년층들보다는 젊은 MZ세대들이 좀 많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걷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동 중에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잠시 달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사용을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깊이 의존하고 빠져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애써 찾지 않아도 듣고 싶었던 또 추억 속의 옛 노래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또 3부 4부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으로도 찾아뵈니까요. 또 많이 찾아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장미리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이고요. 모바일 앱 코레일 플러스와 코레일 홈페이지에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요. 코레일과 SR의 통합으로 인해 통합 회원만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통합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통 약자 사전 예매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요.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임산부 등입니다. 또 다음 달 7일에서 11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고요.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그리고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오후 4시부터 세문안로와 자하문로를 이용해 신교차로까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경찰은 서울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 1시 반부터는 서울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고 오후 2시 반부터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 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이 통제됩니다.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에서도 내일 여러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일대의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모레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50에서 10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4도, 전주는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광주는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듣습니다. 김하정의 소라의 노래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뒷번호 6331 쓰시는 애청자께서 네, 좀 뜸하셨어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소라의 노래 지금 들은 노래였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도진석의 당신의 미소였습니다. 이렇게 좀 며칠 또 이렇게 좀 틈을 가지고 뜸하게 일상에 바쁘시다가 또 오시면 또 반가운 것도 있어요. 예, 친구들도 좀 떨어져 있다 만나면 훨씬 더 예, 정이 많이 들고 반갑잖아요. 그죠? 아, 그렇다고 또 매일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안 반갑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네. 대구에서 윤형준님 변함없이 메시지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네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예약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구노스님께서 오늘 이제 말복이잖아요. 예. 진행자님 오늘 말복이에요. 항상 예가요 명곡을 들려주시고 통기타 라이브도 해주시고 우리 진행장님께 복다림 음식이라도 좀 네, 보양식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네, 저 같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네, 그렇게 아주 맛있는 좋은 식사한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할게요. 나훈아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지금도 어디에 물레방아가 있을까요? 단어만으로도 골동품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뜸했다가 오니까 반겨주시니까 자주 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6331님께서 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자주 뜸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물레방아는 뭐 지금 물레방아의 그 수력을 이용해서 뭐 방아를 찍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죠. 민속촌이나 박물관 같은데 있을까요? 네. 거기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 물레방아 도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대구의 최영아님께서 박지연의 무주구촌동, 글쎄 무주구촌동 가면 있을까요? 네, 이 노래 청해 주셨는데 1부 마무리 곡으로 듣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저의 찐 친구가 수년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그만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생각도 나고요. 허전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면 그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예요. 애창곡입니다. 최숙자의 개나리 처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운 친구를 생각하면서 안양에서 효심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가요 프로그램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온 노래들은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다 담겨져 있는 추억과 낭만과 그리고 또 더해지는 여러분들의 깊은 그리운 감정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노래와 프로그램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말복입니다. 연꽃이 활짝 폈어요. 가을이 오고 있네요.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우리 현동수님 댁이 있는 근처에 연꽃이 이렇게 만발한 연못이 있나 봐요. 네, 예쁜 연꽃 사진을 자주 보내주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연꽃을 볼 때마다 여러 꽃들 볼마다 저마다의 자태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연꽃은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그 부군 남편의 생일이시죠? 네, 어제 사연도 주시고 신청곡도 주셨는데 들꽃님 생일 잔치 잘하셨나 모르겠어요. 점심 때 추어탕으로 복다림 하셨다고 반찬이 11가지나 있었어요 해주셨네요. 모든 가족 여러분, 제작진 여러분, 네. 복다림 잘하셨나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사랑하고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애청자님께서 청해 주시는 좋은 곡으로 네, 듣기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까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내키면 또 신청곡 주시는 거고요. 네. 부산에서 은하수님이 사연과 신청곡 주셨고요. 또 개봉동에서 이경자님도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소개하고 노래 듣도록 할게요. 신청곡으로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신청해 봅니다. 요즘은 먹거리가 풍성해서 언제라도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복이라서 보양식해서 먹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시간 랄랄라 이따가 은다방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은하수님께서 청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이고요. 또 개봉동에서 이경자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덥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올까 또 걱정입니다. 노래 신청은요. 나는 17살이에요. 신카나리아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어요.

앞서 들으신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들을 때마다 언제나 정겨워요. 부산에서 방현재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연꽃 얘기 말씀드렸죠. 전북 완주에서 미영님께서 전주 덕진공원에 연꽃이 핍니다. 덕진공원에도 못이 있군요. 예. 그리고 전주 현동수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리 밭 옆에 방죽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연꽃이 핍니다. 여러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또 주셨어요. 너무 예쁩니다. 좋은데 밭이 있네요. 변산 민호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이웃사는 선배가 부안 읍내 체육관에 저녁 7시에 배드민턴을 치자고 저를 꼬드겨가지고 얼떨결에 회원에 가입하고 며칠을 다녔는데 아이 글쎄 정신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오늘부터 그만두고 집에서 휴식 취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안 하던 걸 하셨네요. 우리 민호님은 운동 같은 거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배호의 추억의 소야고. 예, 그래서 며칠 이렇게 뜸하셨구나. 우리 민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대구에서 류딩크님께서 재미난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저는 헌혈을 안 해도 모기가 많이 무는 편이에요. 모기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아 하나님 왜 파리는 손으로 휘 저으면서 보내는데 저는 양손 손바닥으로 저를 죽이시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리는 싹싹 빌지 않느냐 이랬다고 합니다. 최양숙의 황혼의 에레지 청해 주셨네요. 두 곡 이어집니다.

카시도친 장미님도 자리해 주고 계시고요. 또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님도 안부 인사와 함께 자리 차지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과천에서 손대식님도 오셨네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른 얼른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제작진과 진행자님 하시면서 삼복중 마지막 보옥날입니다. 말복, 보양식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말복이자 내일은 광복절이고요.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님들 덕분에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광복절 조상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곡 띄워봅니다. 이인권의 귀국선 띄워주셨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최갑석이 불렀어요.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3부 문을 열었고요. 이제부터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네, 음악다방 은다방이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신 뒷번호 0998 쓰시는 청취자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단어만 하나씩 주시니까 저희가 뭐를 원하시는지 신청곡을 주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석양하고 또 이렇게 주셨는데 석양이란 노래가 듣고 싶으신 건지 네. 네. 신청곡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채원 기사님도 더운 날씨에 뜸하시면 더 안 된답니다 하시면서 아까 6331님이 예, 뜸하게 오니까 더 반겨주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운 날씨에는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금채원 기사님 이왕이면 신청곡도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전에 음악다방 가면 왜 리퀘스트 뮤직해서 쪽지에다가 이렇게 신청곡과 뭐 또 글 같은 거 써서 보내셨잖아요. 바로 예,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의 노래를 기다리면서 지금 시각은 8시 5분 예, 4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은 DJ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저녁에 보양식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에도 한 곡 신청합니다. 광주 테이블에서 우리 김병학님께서 청해 주신 손인호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들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추억의 예가요 즐기시고 오늘 저녁 바람도 좀 선선하고 왠지 가을이 진짜 바짝 우리 앞에 온 것 같은 오늘 말복이라서 그런가요? 또 입추도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예, 편안하고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연휴가 또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래저래 마음이 좀 편안하고 푸근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분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다방에서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 나누면서 3부 4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는요, 두 곡입니다. 우리 이영숙의 가을이 오기 전에, 네, 이 노래 진짜 가을이 오기 전에니까 딱 이맘때 들어야지 되는 노래 같아요. 노래 제목같이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과천에서 손대식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태정의 이들과 좋아요 청해 주셨네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이영숙 그리고 태정 두 가수 모두 여자 가수잖아요. 그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풍이 이영숙은 스탠다드한 그렇게 좀 다소곳이 노래를 부른 스타일이고 태정 가수는 굉장히 블루스적인 네, 윤신혜 같은 예, 윤신혜가 더 가수가 더 후배겠지만 그런 좀, 예, 좀 와일드하고 예, 좀 힘 있는 그런 목소리네요. 제가 이영숙의 가을이 오기 전에 들으면서 이 능금이 빨갛게 익기도 전에 이런 가사가 나와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기인가 봤더니 능금이 그 익어가는 그 시기가 8월 초부터 중순 딱 이맘때네요. 그러니까 네. 능금이라는 건 사과를 능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경상도 지역 특히 대구에서 이 사과를 능금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러분? 네, 제 기억 왜냐하면 제 처갓집이 대구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네. 음악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안성에 내려왔어요. 부부 동반입니다. 모임에 와서 저녁도 잘 먹고 달빛정을 라이브 카페에 차 마시면서 라이브 카페에 가수분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지금 너무 신납니다. 사진과 함께 쭉 주셨는데 야외에 무대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노래하기 참 네 더위가 지나갔으니까 좋지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 네. 성북동에서 배영준님께서 청해 주신 한종호의 차라리 꿈이라면이 이어집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오늘이 벌써 중순이자 말복입니다. 이제는 극한 더위는 물러갔죠. 조금만 참으시면 선선한 가을이 올 겁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강남 서풍구님의 신청곡도 같이 듣겠습니다. 남진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오늘은 3부, 4부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3부 했고요. 4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쭉 이어집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아파트 근무하기 참 편하고 좋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사연 주셨고요. 남정희의 서귀포 아가씨 청해 주셨습니다. 3부 마무리 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
2: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에는 지금 밤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1967년 고교 1학년 때 방과 후 부산 영도 해안가에 있던 항구 극장에서 남정임 씨와 신인 배우 한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 길 잃은 철새 생각이 떠올라서 부탁드립니다.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김경철님이 비 소식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천호동에 비가 온다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제 그러면 비가 곳곳에 내리는 곳이 있겠네요. 너무나 반갑고 기다렸던 비입니다. 아 진짜 젖어드는 듯한 목소리의 최희준의 목소리. 이 노래는 길 잃은 철새는 많은 가수들이 후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저는 영화 길 잃은 철새의 주제가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 구서동에서 문영수님도 애청자 한 사람으로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문영수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임혜자님 오셨어요. 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유가 있었죠?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제가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하느라고 많이 분재했답니다. 하지만 아인방송은 잘 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지난번에 이사하시기 전에 이삿짐 이렇게 싸면서 듣고 있다는 사연 이후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네, 많이 쓰셨고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고 아름다운 인생은 꼭 옆에 두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현동수님이 손주의 예쁜 사진을 쭉 주셨는데 딱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손주 많이 컸지요.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부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들어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근데 아기가 왜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숱이 많아지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아삼삼한데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네 정말 예쁜 아기 손주의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아까 뒷번호 0998 새싹 문자로 오신 청취자께서 석양 이렇게 주셨는데 이후에 다시 문자를 주셨어요. 이미자의 석양이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3133 쓰시는 애청자님이 혹시 장현의 석양 아닐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아 이미자의 석양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하고요. 또 관악구에서 우리 민신기님께서 서유석의 그림자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석양 저도 잘 듣겠습니다. 우리 들꽃님도 이미자의 석양 잘 들으셨다고요. 한 주에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과 휴일 행복 가득 채우시고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은하수님께서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요맘때쯤 능근 가지고 방학 끝자락에 물놀이 하면서 던지고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구에서 능금이라고 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또 인천에서 왕애청자님 바쁘셨대요. 그동안 그간 잘 지내셨나요? 바쁜 일이 있어서 문자 참여를 좀 못하다가 오늘은 불금이고 또 연휴를 앞둔 여유로운 저녁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모두 모두 평안한 광복절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전주에서 유기령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고 반갑습니다.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음악다방 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리퀘스트 뮤직을 주신 우리 수원의 임순자님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 주셨고요. 금채원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진입니다. 너와 나의 행복.

추억의 옛가요를 만나고 따뜻한 정을 나누다 보니까 두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습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되네요. 말구노스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에서 옛가요를 즐기다 보니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모두 진행자님, 제작진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유롭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더운 날이 조금 물러갔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로도 돼주고 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 또 늦었지만 또 찾아주셨네요. 동작구에 있는 딸네 집에 와서 잘 듣고 있답니다. 사위하고 딸은요 회식한대요. 그러면 식사는 혼자 하셨겠네요. 김영부님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또 검은 그림자님 고생했다고 인사 주셨어요. 네, 우리 김해에서 늘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검은 그림자님도 감사하고요. 그 화곡동에서 김종수님께서 아까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쯤은 댁에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주말 부부 3개월째입니다. 아내가 애교가 많아졌어요. 전화 목소리에서 혀 짧은 것이 말입니다. 집 도착 10분 전입니다 해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들어가서 식사 상 받아서 식사하시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선곡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칭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청해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고요.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날 저희는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으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 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솟구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히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고 당장 해야 할 일에도 통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기 쉽고 서로 불편한 감정도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부드럽게 미소 띈 얼굴로 인사를 건넬 수 있고 일상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실천은 무엇일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아닐게요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져 불화가 생기면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당장 마주한 일까지 자꾸만 꼬이곤 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부드럽게 통해 화기애애한 온기가 감돌 때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하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나가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합할 때 부부 사이에 다정한 평화가 깃들고 가족이 서로를 깊이 다독일 때 가정 안에 비로소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법일 텐데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다양한 단체, 나아가 하나의 국가와 이 거대한 세계의 평화 역시 그 원리는 똑같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싹트는 소박한 화합의 태도가 온 세계를 밝히는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34장 둥그신 임의 광명,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음식 맛은커녕 제대로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텐데요. 반대로 별다른 요리 없이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라도 마음 편한 사람들과 웃으며 먹는 식사는 그 자체로 정겹고 음식도 훨씬 맛있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하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먼저 온화한 기운이 자리 잡아야겠죠. 내 안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화함이 마주앉은 상대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작지만 단단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태평하고 평화로워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난 화함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결국 그 평화의 온기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걸 텐데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훈훈하게 밝힐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전낙원의 나의 기도, 이응준 교무님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조 로스트로퍼의 오직 진리가 할 뿐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 해도 꾸준히 쌓이고 모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을 부드럽게 바꿀 만큼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될 텐데요.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시냇물 줄기를 만들고 그 물줄기가 합쳐져 개천과 넓은 강을 이루며 마침내 그 강물이 사방을 품는 아득한 바다로 나가듯이 거대한 세계 평화의 첫걸음 역시 내 안의 소박한 마음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정산 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화하게 화하는 마음이 단단히 모여 마침내 커다란 평화를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늘 따스한 온기로 마음을 채우고 그 화함을 사방으로 부드럽게 전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똑같은 그러한 경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 무릎치를 있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시 삼찰 마음 부처 중생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실물의 그 경치를 이건 그림자를 그린 게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실경만은 못하더라. 실치 경계만은 못하더라. 송아기를 부인신각득해도 무릇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도 무수인 비성이라. 인정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이상의 스승에게 인정을 받으라. 인가를 받으라. 너는 내 후계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네가 깨달음을 보여서 말을 해서 내가 그렇지 너도 틀림없이 깨쳤다 이걸 받으라는 것이지, 너는 나에게 잘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죽으면 너를 후계자로 세운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민자리 마음자리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후계자가 되지 말라 해도 대중들이 다 이렇게 옹입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아무리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해도 대중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대중들이 제재를 못 하면 결국은 하늘의 진리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부처와 조사를 몸 가운데서 일으키면 이게 불조 신중기하면 깨우자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사실 누워있을 수도 있죠. 부처가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괭천 조양상이라. 넓은 하늘에 밝은 별대어 비추리라. 아 그렇죠. 그게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곧 쏟았죠. 앞에 쏟아지는 것. 그러한 별이 되려면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쳐라. 이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각성장감. 먼저 깨침으로 장차 깨침을 깨닫게. 내가 깨쳤으면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라. 각하 출각이라 그래서 각하. 깨달은 사람 아래서 깨달음이 나오겠다. 깨달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그 아래서 나도 깨달음을 이루기가 쉽다 이게. 그렇지 아니라고 미혹한 스승과 사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사적으로 연계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자 오히려 문명 벌레만 쌓이고 재운만 쌓이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성자를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주세불 대원정각을 이루신 소태전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그래서 각하출각이라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 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또 개시민 후심이라 열린 마음으로 뒤에 마음을 도장 찍어야 한다. 내 마음이 열렸으면 다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열렸구나 하고 시민을 찍어주겠다. 다시 도장을 눌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은 사정으로 오갈 수가 없다. 건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수 무소식하면 부지런히 닦아서 쉬는 바가 없으면 쉬지 말아라. 다시 말해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무시선 무처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쉼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그걸 알지 못하고 쉬어가. 오늘 못했으면 아 내일이면 되지. 아니 뭐 내일에 다치면 아니 뭐 오늘로서 끝나간대. 아, 또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부처의 길에서 도태되는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불조 자리됨이라 부처와 조사가 저절로 가서 다르네. 구원다 어떻게 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부처가 다가오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부처가 일어나도록 해줘라. 해라. 아, 내 부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스승도 안 해줘요. 권력자도 안 해주고 부유한 사람도 안 해주고 안 해줘. 결국 내 부처는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결론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일체 중생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일체 중생은 한일 하나란 뜻이고 첫 번째란 뜻이고 체는 이제 절이라고도 이제 끈딱할 때는 절이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체라고 읽는다. 중생은 물이 뭐 모든 뭐 군신 이런 것들 이야기고 생은 뭐 낳는다 살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특히 일체는 인식된 모든 현상, 의식에 형성된 모든 현상을 이야기한다. 안입이설신의 육군과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육경, 곧 12처의 영역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육군 또 색성향미촉법, 육경이죠. 이제 또 이제 육식, 이제 근진상대 식재기중이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육군이 육진, 이제 육경이죠. 이게 육군이 이제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색성향미촉법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식, 그러니까 안식, 비식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안식, 비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육군이 어떤 경계를 대하지 않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만 작용하지 그게 눈이 듣는 건 작용을 못합니다. 입은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만 하지 그것이 눈이 아니 입이 뭐도 본다거나 또 듣는다거나 그래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육진을 상대를 해야 아르마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긴다.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12천만 이야기했는데 더불어서 내 식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중생 다 그런 의미죠. 생명이 있는 그 존재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생명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통틀어서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더 좁힌다면 결국은 부처를 이루지 못한 미혹한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을 결국 중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체중생이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주머니를 피랑 피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죽주머니에 명이 담겨져서 행주자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 마음이든 영혼이든 간에 그게 옷을 입었다고 말이죠. 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고서 스스로 행주자화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일차적으로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륙공의 세계. 즉 물속이든 육지든 공중이든 의탁할 몸을 받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일체 중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생명보다는 지상에 사는 생명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지상에 사는 생명보다는 저 허공에 사는 생명이 훨씬 많다. 그래서 대령으로 보면 하나일지 몰라도 개체적인 영, 계령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나

끊고만 있지 안정이 되더라. 선을 통해서 정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벌레의 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일 찰나간에 안에 찰나는 뭐 셀 수도 없겠죠. 시간적으로 97번인가 100번인가 마음이 일어난대. 요동을 한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 찰나간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97번인가 100번인가 하여간 90번 100번 그렇게 요동을 친다. 어떻게 세봤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벌레망상에 끌어오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뭐 이것은 중생의 세계에 사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성품을 해병하지 못했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일체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부지심, 불복성, 불강리 이것이 중생이다. 마음 모르고 성품 회복하지 못하고 아 진리 깨닫지 못하면 이거 중생이죠 그게. 그래서 겉만 중생이 아니라 속까지도 중생인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생명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고 할 때 아 겉은 참 매끄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사다가 집에서 딱 빠게 보니까 안 익었네. 또 어떤 것은 너무 익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흠부르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모르고 성품 회복하지 모르고 진리 깨닫지 못했으면 이건 중생이다. 중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정을 해도 뭐 지나친 얘기는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제중생이라는 얘기를 경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생령 반드시 죽나니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니라. 중생필사 사필귀토. 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유가서적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혹시 이제 불가의 서적에서 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 아 불교는 인과의치도 있고 생사의 그 해탈 등등 열반 등등 얘기를 하니까 그럴만도 하다 하는데 아 얘기해서 이런 얘기 무생령 반드시 죽는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다 죽는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수화풍? 이게 지수화풍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얘기, 제2의 그런 얘기 해놨다. 그래서 공부 길은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은 많이 있는데, 어느 게 과연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방향로, 방법 또는 방편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세불회상에 모였다는 것이 아주 큰 복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의장에도 보면 의오오음화합이생 고명중생이라 색성향미촉법에 의해서 색성향미 저기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우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색은 현상적인 것.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을 이야기한다면 수상행식은 마음작용이죠. 마음작용이 색을 끌어들여서 색의 옷을 입어. 그러면 사람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금속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 그건 중생일 수밖에 없지. 벗어날 수가 없지 않아요. 열조제각록에도 보면은 대지중생 대지중생 개수고 일체의 모든 생겨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게 뭐냐. 소위 생고. 다음에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생로병사 아닙니까? 이 생로병사는 부처님도 겪어야 하고 저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겪어야 하고 뭐 신서에 대해서 천만년 살았다. 네, 그런 데가 모르겠으나 육신을 가지고 천만년 살았다? 이해가 불가하다. 결국은 생로병사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중생이 그런 거래, 출입, 생사 하는 것 아닙니까? 열반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우자는 결정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사자우가 뭐예요? 백수제왕이로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일체의 모든 금수들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잘하고 우리들이 마음을 깨우쳐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사자오를 들었다 또 사자오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0: 제정신에 개유불생이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 모두가 다 불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자우다. 아, 그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즉심시불이라.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다. 또 모든 생명이 다 불생이 있다. 이것같이 큰 사자우가 어디가 있냐? 만일에 성자들이 너희 중생들은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부처가 되지.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어쩌겠어요? 그걸 사자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말하면 부처의 그 본 모습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너희 부처를 스스로 깨우치고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자우 아닙니까? 그래서 개유불성, 보다 다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지만은 다 성자들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사자우다, 그 얘기입니다. 지문경운 주에도 보면 일제생령 개유영각 고할생령이라.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갈무려 있다. 일제 중생에게 있다고 말해요. 모든 생명이 다 있다. 영각이 있다. 영각이 있다. 신령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질이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 아닙니까? 또 종영매에도 보면은 일제 중생은 무명의 술을 마시고, 일제 중생은 무명주하고 무명의 술을 먹어. 아이, 맛있는 단술이랄지 이런 것도 있는데 무명주를 먹고 있다. 와, 오주지. 오주지는 이제 벌레가 끓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 누구있어? 장겁 혼연하니 수교 성자료. 장겁도 긴긴 세월 혼몽에 빠져 있는데 누가 깨워주실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깨워주세요? 아, 스스로 무명주를 먹고 그 벌레의 그 방에 누워서 혼몽에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깨우쳐요? 걔를 스스로 깨우쳐야라. 스스로 일으켜라 말이죠. 스스로 깨울 사람 없어. 깨우쳐줄 사람 없어. 스스로 일어나라. 그 어쩌다가 동물의 왕국 그 TV를 한번 보니까 그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그 이제 짐승이 나오자마자 일어서서 가요. 뱃속에 땅에 떨어지자마자 일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잡혀먹혀. 뛰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죠. 살아서 뛰어가지 않으면 죽어. 잡혀먹혀. 그래서 이렇게 혼몽도에 들어있을 때 스스로 깨어나서 일어나서 뛰어나가지 않으면 장겁이라는 거죠. 장겁. 이거 알 수 없는 세월이죠. 그게 끝이 없는 세월이 장겁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세월. 누가 깨우쳐서 일으켜줄 사람이 누가 있냐? 소실육문에도 보면은 중생조업이라. 조업 중생 금세조.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이 중생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거든요. 중생이 중생을 낳는다.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밟을 수가 없다. 큰 스승을 만나고 큰 회상을 만나고 큰 진리를 만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중생 출중생이야. 중생에서 중생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 하면 이제 불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부처조사에게는 부처조사가 나온다.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을 지은 그것이 중생이다. 계속 중생 업만 지을 가는 거라. 그치? 스승을 못 만났으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금세 업을 짓고 후세의 과보를 받으면서 해탈할 때가 있지 아니하니라. 해탈 못하죠. 어떻게 해탈하겠어요? 앞에서 끌어줘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탈? 열반? 어렵죠. 그래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또 정법이 절대 필요하다. 보화민숙 어른에 보면은 약 부도중생 무인주 불타기라. 무인수 불타기라. 만일에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덕에 보답할 원인이 없는 것이라. 스승의 뜻을 뭘로 보답하니? 우리가 중생 제도로 보답을 해야 해요. 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느냐? 중생이 제도되면 될수록 낙원 세계는 넓어진다. 낙원 세계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재수할 거 없죠. 그러나 거에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이뤘을 때 그만큼 낙원의 세계는 넓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다 말이죠. 즉 중생 제도 아니하고 낙원 건설을 한다? 이건 안 된다.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경대에도 보면은 하나의 물도로 모든 생명 중생을 따라 각가지로 분별해서 설하시는 것이라. 법은 한 법이죠. 법은 한 법인데 중생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생의 근기를 따라 법을 살한다. 그래서 응병여약적 설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설법을. 병에 응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병이 낫도록 한다. 그래서 아르마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대승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또 깨달음을 잃은 사람에게 지혜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주세 부처님 만났을 때 우리도 주세 부처님이 되자. 부처님이라야 부처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 살면서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공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체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뉴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 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출근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계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기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기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궤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끈적이는 날씨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무겁거나 가라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기분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본래의 맑은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법이죠. 흘러가는 기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본래의 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명상 이어가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10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길이 극락생활을 하고자 하면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로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시퀀스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새 문명을 받아들여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직연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룡, 물고기가 변해 용이 돼가고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가끔은 자신이 못나고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공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구나 하는 공허한 마음이 들 때처럼 말이죠. 별이 빛날 수 있는 건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비록 주머니가 초라하지만 내일은 가득 찰지도 모르고, 오늘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일은 날 찾는 사람이 차고 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제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해도 조금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8장 참회문.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재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제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재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 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 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제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제약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제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재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랑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오.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8장 참회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7장 참회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23.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히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의 책임은 짖는 데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각자의 책임 이행도 잘 하려니와 또한 남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가운데는 모든 책임을 지배하는 중추의 책임이 또한 있나니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고 사회, 국가는 모든 지도자가 그 중추의 책임이 되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조종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에 등한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분야가 다 같이 누그러져서 그 기관은 자연 질서를 잃게 되나니 그대들은 각자의 처지를 살펴보아서 어떠한 책임이든지 그 이행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책임에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여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24.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대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성각자로 받아들여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주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도품 22장에서 2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진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 삼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삼학이 있었으나 개정해와 우리 삼학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개는 개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직계에 치중하셨지만 취사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사케 하는 요긴한 공부며 해도 자성에서 바라는 해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며 정도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수양은 동정간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 만사의 성공에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위에 더 원만한 공부길은 없나니라. 14. 다시 삼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지 않는 이에게도 삼학은 있으나 이는 부지중 삼학이요 주견 없는 삼학이요 임시적 삼학이며 공부인의 삼학은 공부적 삼학이요 법도 있는 삼학이요 간단 없는 삼학이니라. 15.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방법은 염불과 좌선과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연구의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의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니라. 16.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 성공이요 연구의 결과는 사리 통달과 중생 제도와 만사 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 구족과 만복 원만과 만사 성공이니라. 17. 삼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사물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닦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림이 그 대지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삼대력 공부에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채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 21. 학인이 묻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답하시기를,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하근기에 우자가 많고 중근기에 치자가 많나니 우와 치를 벗어나야 상근기가 되나니라. 일기할 때 허치사에 좋아했거든 치심에 끌린 것으로 기록하라. 치심의 병근은 명예욕이며 천치와 우는 비슷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위편 13장에서 2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이 등급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항마위는 정사로서 생활이 법도에 맞고 법과 공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나와 남을 제도할 능력이 생기고 위기를 당하여 법의 등대가 되는 위인이라. 그러나 정사는 천하를 다 가르칠 수 없는 바 항상 자기의 등불을 끄고 큰 빛을 보아야 스승을 만날 수 있나니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또는 몇 생을 정사로 지내는 근기도 있느니라. 또 출가위는 원정사로서 시방이 한 집안이요 사생이 한 몸임을 알아서 순이란 봉공의 생활, 보은의 생활, 진경의 생활을 하는 위요. 대강여류위는 대원정사로서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비 부모가 되어 소리도 냄새도 흔적도 없는 삶을 사는 위인이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급은 초심 입문으로 처음 출발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요. 특신급은 발심 입지로 마음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분발해 나가는 단계요. 법마 상전급은 대체 고전으로 자신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단계니라. 또 법강항마위는 세밀로서 일체 생명을 내 자식같이 아끼고 보살펴주는 자리요. 출가위는 합덕으로 전 생명과 일심동체가 되어 일을 하는 자리요. 대강여래위는 전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만능을 얻은 자리이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 법강항마위는 어떤 위입니까? 하고 여쭈니 자기를 이기면 항만이라 하셨고 또 출가위와 대강여류위는 어떤 위입니까? 하고 여쭈니 출가위는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되어 교단이 내일 내 몸이 된 사람의 위요. 대강여류위는 출가위가 늙어지면 자연이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식 특신급은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을 굳은 신심이 세워져 입지가 된 때니 마음 가운데 천하에 더할 것 없는 재미를 느껴야 그 힘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느니라. 특히 정식 특신급 중에는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문득 정각을 이루기도 하므로 최초의 한 마음이 곧바로 열의 위에 들어가는 근기도 있느니라. 15. 한 제자 여쭙기를 특신급에서 신심과 서원이 철저할 때 허공법계에서 성성식이 거행된다고 하였는데 혹 신심이 변하기도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심과 서원이 철저하여도 허공 법계는 결실을 거둘 사람과 중도에 변할 사람을 구분하여 인증하나니 먼저 자기 마음에 바른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서고 구천에 사무치는 마음의 기초가 서야 음계에 응하여져서 성성식이 거행되느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속깊은 마음 공부를 하려면 진리와 스승에게 연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법을 구하려는 지극한 서원과 정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진리와 스승을 사모하고 닮으려 할 때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 울고 보채듯 매달려야 부처님들이 떠나지 못하고 제도를 하시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근은 항해 중에 큰 파도를 만남과 같은지라. 공부심이 없으면 넘기 어려우나 성리의 뿌리박은 공부심만 있으면 넘길 수 있나니 중근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끌어줘야 하느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근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의심하나니 하나는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으면 스승을 의심함이요 둘은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함이니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 위가 될 때는 진리계에서 보호도 하지만 온 천지를 다 동원해서 방해도 하나니 이 순역 경계를 잘 넘기려면 전부를 다 바쳐야 다시 받을 수 있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법의편 11장에서 19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그게 먼저네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내가 배워가지고 뭐가 됩니까? 치자가 되는 것이죠. 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공식 없는 사람은 공식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대목의 전체를 몰아서 딱 말하면은, 몰아서 이게 뭐 말하면은, 이제 이 바꾸치기 하는 거요. 바꾸치기 한다. 바꾸치기가 뭡니까? 바꾸치기. 자, 이걸 또 이제 또 다른 말 하면 대치 공부. 대치 공부, 대치. 바꾸치기가 대치예요. 자, 대치가 이 공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지요?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불경에서. 수심결. 그렇죠? 바꾸치기, 대치 공부. 이렇게, 그러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 다스리는 법 아닙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하면요.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 바꾸치기하고 대치를 잘 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딱 날 때, 뭐로 바꾸치기 합니까?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꾸치기 하는 거고, 대치 공부예요. 이거를 잘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그 있는데요. 이 바꾸치기 하는 것을요, 제가 이제 그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요. 저한테다가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야지 강의 잘한다 그러더라고. 자, 절, 사.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절, 사. 이제 모르겠죠? 예. 아니,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자는 뭐, 누구겠습니까? 자가. 자식? 예, 아들 자자지요. 예. 근데 우리가 옛 인물 중에서 자, 자가 누굽니까? 인물, 그렇죠. 공자, 자왈, 누가 뭐 자왈, 자가 누굽니까? 공자왈, 이 말이죠. 예, 자왈, 그게 자, 절, 사. 자, 공자가 절, 끊었어요. 뭘, 네 가지를 끊었어. 공자가 끊은 네 가지. 이게 이제 뭐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저 끊은 네 가지, 공자가 끊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 이제 그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끊은 네 가지를요. 이제, 무의. 이게 없애는 무자예요. 뭐, 이렇게. 의. 의를 끊어내요. 없애요. 무의. 이제 뒤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무필. 필을 끊어내요. 필. 피를 끊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고. 이 고자가 뭔 고자입니까? 고정될 고자. 고정. 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아. 무아 이제 알겠죠? 무아는요. 이제 무아. 이렇게 해서 의와 필과 고와 아. 이 네 가지를 끊어내요. 공자는 끊어냈다. 이 공자가 끊어낸 네 가지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죠? 예. 이건 지금 뭐 저 유학 사상에서 이제 이게 다 지금 나오는 거니까요. 그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자는 절, 사, 이제 끊었다. 네 가지를 이제 끊었다. 자, 요것을 이제 조금 이제 하면요. 요 무인은 요것은 뭔가면요. 억척이에요. 의 뜻이에요. 딱 고정되면 억척 부린다 그러죠? 억척. 아이고, 옆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피곤해요. 억척 부린다. 억척을 무 끊어내는 거예요. 억척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필은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현대 그래서 한번요. 집착. 반드시. 그러죠? 우리가 반드시. 아이, 수타님. 반드시. 요 오시는 거 반드시 와야 되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왔잖아요. 꼭 왔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아니 반드시는 이제 삐뚤는 거 하고 또 이 반드시는 데 반드시. 그 집착. 딱 지금 우리 저 수타님은 이 강의에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죠. 내가 알아요. 꽂혀 있는 거. 그건 좋은데 꽂힌 거예요. 계속 꽂힙시다. 자, 그 집착, 무필, 집착.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고는 이제 뭐는 뭐 고집. 예,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센 사람. 고집 센 사람요. 아이고, 못 당해요. 자, 이제 고집. 그 다음에 무아는 뭔가 하면 억척. 이거 억척. 억척 부린다 그러죠? 자만. 예, 자만. 예, 자만. 무아는 자만. 하, 자만에 꽂혀 있는 사람도 진짜 대책 없습니다. 자만. 요새 우리 지금요, 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이 안 봅니까? 자만. 그래서요, 이 자만이 딱 그 지금 자리 잡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뭔가 면 그 자만의 시각과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쓴다 그러죠? 색안경 쓴다 그러죠? 색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그 색깔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입니다. 지금요, 이 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의 자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다 자만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이 사람이요,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도공이 뭡니까? 도공이요.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까? 도공. 동옥이요.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어 갖고 국보 조정 상감 조정에다가 헌납하는 도공이 됐어요. 그 도공 중에서는 출세한 도공이죠. 그러니까는 딱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이 딱 생기니까 뭐로 가는가 하면요, 추색으로 흘러버려요. 예전에 그러죠? 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색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해버리니까는 또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을 또 벗어버리고 또 시작을 했어요. 이런 지금요, 실화들이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허다하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요, 인간 생활 속에서 끊을 것은 반드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져두고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요, 언젠가는 말

바뀌지 않으면 인간 생활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바꾸고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가 지향해 나가는 그런 것 지금 메시지고 목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금 실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그런 때로 지금 다가오고 이제 나아가고 이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볼 수가 그 있으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지금 교의품 20 지금 9장의 그 내용은요, 29장의 내용은 우리 교리 전체를, 우리 교리 있잖아요, 우리 교리요, 그래서 일언상 진리와 삼학팔조 사언사요, 자, 이 삼학팔조 사언사요를 참 이게 몽땅거리 갖고 다 드러내 주셨죠? 이 29장에서요. 우리 교리 전체가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담겨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일상수행 요법. 그래서 일상수행 요법이 몇 조입니까? 9조죠. 그 9조항 속에다가 말이죠,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그와 같은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이 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면서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권력, 권리,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좋잖아요. 아유, 이제 없는 것보다는요,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아유, 없는 것보다는요, 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죠? 다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은 이런 내용들을 말이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공부의 여도 삼학팔조, 인생의 여도 사언사요, 이 법이 말이죠, 적용이 되는 권력과 권리 물질, 적용이 되지 않는 권력과 권리와 물질, 이거는 말이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인간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좋아하는 그 조건들을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 교법이 지향하는 그와 같은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그 알아야 그거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품 29장에서 이제 우리가 선은 대중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법이 지향하는 그런 그 지향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이런 그 실천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남모르게 도와주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인사님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오늘은 시청자로부터 법인문답 건의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6: 처음 질문이네요.
5: 네, 첫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의 질의문답을 마치고 다음 들어가기로 하고.
6: 그런 질문이 좀 많이 해야 되고 있어요.
5: 네, 그렇습니다. 탁혜성 교도라는 분이 상사원에 근무하는 교우인 것 같아요. 공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 교우가 아침 좌선을 끝난 후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교무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에 그 교우가 쉬고 있으니 교무님께서 그제서야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는 피곤하여 힘들다며 일하기가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교우님께서 그 교우에게 너는 공심이 없구나. 새벽에 개인 공부를 할 줄 알면서 일할 시간이 없다니 하시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 아, 그랬어요?
5: 공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 공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 공심은 문자 그대로 자아를 초월하는 말이죠.
5: 아, 자아를 초월.
6: 자아를 네. 초월해서 그 심경이 무아의 심경.
5: 네.
6: 그 속마음. 속마음 심경이 무아의 심경이 되라.
5: 아.
6: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공심의 표정인 것 같아요.
5: 전체를 위해서. 네.
6: 옛날에 그 종교인 협의회를 했는데
5: 네.
6: 그때 숭산 박광전 종사님이 대학전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5: 네.
6: 주제 강의를.
5: 네.
6: 그때 강의 주제가 무아본공이었어요.
5: 아, 네, 네, 네.
6: 저도 방청객에서 참관을 했는데 그때 천도교 대표 되시는 분이 질문사항이 있다고.
5: 아.
6: 무아본공이라 한다면 종교는 자아를 완성하지 않은 것인데
5: 아.
6: 무아라고 하셨으니
5: 네.
6: 그 어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씀이죠? 그럴싸한 질문이었어요. 승사 전사님께서 바로 즉답을 그 무아는 대아입니다.
5: 아.
6: 대아, 큰 나.
5: 네.
6: 무아는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5: 네.
6: 큰 나의 뜻이요. 진아, 참된 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5: 아,
6: 딱 알아듣더만.
5: 아, 네네.
6: 불교의 삼법인에도 제법무아가 있어요.
5: 네.
6: 제법무아. 자아를 초월한 그 무아의 심경으로 전체를 위하는 생각과 행동. 그걸 공심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5: 네.
6: 근데 오늘 질문은 조금 그 로맨틱하다 할까? 아주 재치 있는 질문이에요.
5: 네. 그 본인의 공부와
6: 아주 그 예, 상당히 네, 네. 깊이 생각해 본 질문이에요.
5: 네, 네.
6: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인을 교화하고자 하는 공심의 발로에서 온 건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세계인을 교화하고자 하는 공심의 발로에서 중국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는 공심이 없다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중국어 공부도 공심으로 한 건데 왜 공심이 없다고 꾸중을 하실까? 그 의단이 속마음에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그 글 내용을 들어보니까.
5: 네네.
6: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우님 입장에서는 꼭 그럴싸해요. 뭐, 교무님이 잘못됐다고 생각나네.
5: 네.
6: 왜냐하면은 오전에 공부하기가 필요잖아요.
5: 네, 맞습니다.
6: 공부한 후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5: 네.
6: 그런데 일을 시키니까 이제 부담스러웠죠.
5: 네.
6: 그러니까 거기도 형편이 그럴싸하고 또 지도하시는 교무님 입장에서도 그럴싸하고 그래서 좀 아, 그 난해한 문제가 거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질의문답에 법의문답에 낸 것 같아요. 문제를
5: 네.
6: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5: 예.
6: 그 두 사람 다 옳다 말이죠. 근데 교무님이 그 전에 그 공부할 때는 좀 배려해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쉬고 있으니까 이 일을 좀 도와달라 했을 때
5: 네.
6: 그때 네 그래야 오라요.
5: 네.
6: 아이고 돼야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지도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공심이에요.
5: 그런 것
6: 같습니다. 자타간의 공심은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대중사님께서는 네 생명을 바쳐라 그래.
5: 공사를 위해서.
6: 너 생명을 바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5: 네.
6: 공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지도자가 말씀을 할 때에는 지도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순명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5: 네.
6: 그게 공이지. 만약에 내 사유를 들어서 그 달리 생각을 한다는 것은
5: 네.
6: 허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5: 네.
6: 그러니까는
5: 가래가 많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6: 그렇죠? 사체로 봐서는
5: 네, 네, 네.
6: 사체로 봐서는 선우가 있어요.
5: 네.
6: 본말이 있고 그러니까 교무님 이렇게 지도하실 때에는 네, 네 하고 순응했다가
5: 네.
6: 능, 정,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교무님 제 사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럴지언정
5: 네.
6: 첫 대답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심의 표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 네,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6: 예, 예.
5: 더 이상 뭐
6: 그러죠.
5: 부축해 주시는 말씀은
6: 그러니까 말은 참 쉬워요.
5: 네, 네.
6: 말은 쉬운데 공심은 공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개인의 입장과 공인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 태어났거든요.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우선이죠.
5: 네.
6: 우선이에요. 개인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표준을 공을 위선한다는 표준을 두고 살아야지 그래야 수도자이지 개인 입장을 먼저 상황에 의해서 내세운다 하는 것은 그 수도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옳지 못하다.
5: 네.
6: 그런 생각을 뭐, 갖습니다.
5: 교황이 지금 공심을 말씀하시니까 빈공영사다.
6: 아, 그건 아주
5: 그 말씀이 계신데 그것도 조금 가리를 좀 내주시죠.
6: 빈공영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5: 예.
6: 공사를 하다 보면은
5: 네.
6: 왜냐하면 순수하게 공인의 입장만 서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입장도 살피면서 공인의 입장도 활동하면서 그럴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생활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거기에 그 용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빈공영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빈공영사지. 개인적인 일과 공사를 함께 한다. 병행한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를 혐오적으로, 그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할 때 빈공영사, 그러고 또 빈공영사라고 말은 좀 죄악시하는 말이에요.
5: 아, 네, 네.
6: 죄악시하는 말이에요. 네, 네. 공을 빙자해서 개인 것을 영업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개인을 이득을 취한다.
5: 네, 네, 네.
6: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러려고 하겠어요?
5: 네, 네.
6: 개인 사정이 그러니까 좀 그런 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건 양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 물 타듯이 그냥 딱 가리를 타면요.
5: 네.
6: 세상을 못 살아요. 겸비해야지요.
5: 네.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근무할 때 아들이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동사무소 왜 근무를 하고 아버지가 뭐 가족관계 뭐 증명서를 좀 떼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 길이 좀 길게 섰는데 거기 서가지고 뛰어왔다. 야, 너 오늘 가서 이거 좀 뛰어와라가 아니라
6: 아니고
5: 아들 사례대로 출근하고 아버지는 그 서류를 들고 그 긴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그걸 뛰어왔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독일에 가서
6: 그런가요?
5: 들은 적이 좀 있습니다.
6: 독일 사람이구만. 독일 사람.
5: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공사 관계가 좀 동양인들보다 더 이렇게 좀 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6: 질서를 지키고.
5: 네, 동양은 그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참 이제 거기서 문제 발생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6: 그럴 수 있죠.
5: 네, 네, 네. 그래서
6: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 네, 네, 네.
6: 공과 사를 구별하는.
5: 네. 네, 아무튼 오늘 공신 얘기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6: 오늘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5: 네, 네.
6: 또 앞으로도 일반 교도청에서.
5: 네.
6: 그런 좋은 질문권이 있으면.
5: 네, 네, 네.
6: 뭐 서슴없이.
5: 네.
6: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 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6: 예.
5: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솔성 여론.
6: 예.
5: 지난 시간에 5조까지 마치고. 오늘은 제 6조.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오늘 지금 오늘 책일 시간입니다.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법문이 계실까요?
6: 본래 이 세상 판도가.
5: 네.
6: 조판될 때부터.
5: 네.
6: 음과 양의 원리로 조판되었거든요.
5: 네, 음양.
6: 상대성 원리로 조판되어 있어요.
5: 예.
6: 그래서 항상 그 한편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음과 양 이전에 태극이잖아요.
5: 네.
6: 또 태극 이전에 무극이고.
5: 네, 네.
6: 그런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네, 네.
6: 중간자를 잘 잡아서.
5: 네.
6: 생각하고 취사하는 이런 그 취사를 해야.
5: 네.
6: 세상이 평화롭고 자리이타가 되고 그런 도의적인 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그러신 거거든요. 우선 한편에 착하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부터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고.
5: 네.
6: 취사도 안 되고 사막이 무너지는 것이죠. 한편에 착하면
5: 특히 작업취사 더 문제가 있어요.
6: 아, 그렇죠.
5: 네네.
6: 그 불가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5: 아, 네.
6: 용수보살이라고.
5: 네.
6: 중인도의 스님이었는데 아주 총명한 스님이었어요.
5: 네, 네.
6: 그래서 불교에 입문하기 전부터 신통을 했어요. 아, 그렇게 총명한 분이었어요, 용수가.
5: 집에서 뭘 깨치고 갔구나.
6: 불가에 입문하기 전부터 신통을 했는데 그걸 둔신술이었어요.
5: 아.
6: 몸을 감추고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종교의 입문에서 종교 교법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주문, 주술을 외운 것이죠.
5: 네.
6: 그 이제 둔신술을 배워가지고 친구끼리 또 그런 친구가 셋이나 있었대요. 이 얘기니까
5: 네.
6: 이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네, 네, 네. 좀 허황한 얘기도 같고
5: 네, 네.
6: 전해져 오는 얘기는 사실이니까 그 용수가 젊었을 때 궁중에 분신술로 들어갔어요. 안 아. 보이게. 그리고 궁녀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잉태를 하게 했어.
5: 아이고.
6: 그러니까 중재를 보면 것이지요. 그러니 잉태만 안 했어도 괜찮을 텐데 잉태를 하니까 왕궁가에 큰 일이죠.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 둔신술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그럼 모래를 깔아라.
5: 아,
6: 국내 전체에. 그러면 그 녀석이 나갈 때 발자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모래를 싹 깔았다. 그래서 이제 몸은 안 보이는데 발자국은 나가거든. 발자국을 보고 칼질을 하고 잡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웃지 못할 얘기인데. 근데 그때 두 사람 친구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5: 아하.
6: 용수만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웃음의소리예요.
5: 네, 네, 네.
6: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없는 기도 오는데 그런 그 영특하고 주문에 능숙했던 종교성이 있는 그런 용수가 불문에 입문했어요. 크게 참여해갖고 아 이게 내가 큰 대죄를 지은 거다 하고 그때부터 불문에 입문해가지고 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도력을 얻었어요. 용수가.
5: 네.
6: 그래가지고 후인들이 용수를 부처님 후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족적을 남겼죠.
5: 높은 도력도 얻었고.
6: 네. 네, 도력을 네. 얻었고 또 그 중도 철학,
5: 네.
6: 불교 중도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네. 용수였어요. 용수였어. 그런 그 중도를 완성시킨 용수가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서 몸을 안 보이게 하고
5: 네.
6: 몸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5: 네.
6: 안 보이게 하면서 그 대신 광명을 이렇게 막 보이게 광명만 보이게 했어.
5: 네.
6: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가에 들어와 능력을 얻은 것이죠. 그런 광명을 발현시키는 능력은 상당한 높은 수준이죠.
5: 그렇겠죠. 네네.
6: 그러면서 말씀만 있어. 말씀만.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신현 원월상 몸으로는 둥근 원을 표상하고
5: 네.
6: 이표 재불체 표상은 부처님의 체성을 표상했도다.
5: 예.
6: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 했어.
5: 예.
6: 몸은 안 보이면서도.
5: 네, 네.
6: 그것이 이제 불교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5: 네.
6: 본래 체성자리에는 본래 중이죠.
5: 네.
6: 중이에요. 아무 곳에서 치우치짐이 없는 중도를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5: 네, 네.
6: 이게 그 도를 이루었을 때 광명은 그 중도적인 정신에서 발현되는 광명이에요.
5: 네.
6: 근데 불교에서는 그 중도 사상이 부처님 당대부터 있었지만은
5: 네.
6: 용수대에 와서 철학화되고
5: 예.
6: 정립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5: 그런데
6: 네, 네, 네. 그 불교는 그 후로 중도사상이 퍽 유행이 되고 그때부터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기관이 되었지요.
5: 네.
6: 중도행을 하면 된다.
5: 네, 네, 네.
6: 너무나 치우치게 소승처럼
5: 예.
6: 개행에 치우친다든지
5: 네.
6: 이게 수양에 치우친다든지 네, 이렇게 네. 치우치는 행을 하지 말고
5: 네.
6: 두루 중도를 행하는 그런 수행을 하라.
5: 네.
6: 이런 그 중도사상, 대승불교사상이 편만하게 되었었는데, 유교에서는 중용에, 중용이 이제 중도로 네. 나왔죠?
5: 네.
6: 중자는 불편불이하고,
5: 네.
6: 무과불급한,
5: 예.
6: 그것이 중용이다.
5: 네, 네.
6: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불편불이하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과불급, 과하거나 불급하지 아니한 거, 그것이 중도라 그렇게 육아에서는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한 번에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이
5: 네.
6: 지금까지 아주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져 오고 있죠.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네. 그렇게 원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5: 네.
6: 우리 서태산 부처님은 중도 사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구족 지공무사.
5: 네.
6: 거기에 표준을 쓰죠.
5: 예.
6: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5: 예.
6: 원만구족 지공무사.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응? 학문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네. 생활하는 보통 사람도 누구나
5: 네. 네.
6: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라. 이것이 중도죠.
5: 네네네. 네, 네.
6: 다 받아들이다. 싫다 좋다가 없어.
5: 예.
6: 다 받아들이고 원망부족
5: 네.
6: 받아들여. 그러나 너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지공무사하게 하라. 자기 공변되고 사과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5: 네, 네.
6: 매우 어려운 종교 사상이지만은 가장 원만한 예. 가장 출중한 그런 그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 싶어요.
5: 네.
6: 원망 부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네. 이건 우리 원불교인의 전체 종교인의 최고 표준일 거예요.
5: 네네. 그래서 한편의 책까지 말 것이오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도 되지만 좌우를 아우르는 것이 중이다. 그런 말씀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런데
6: 예.
5: 대중사님께서는 사막 정진수양 사령부 작업주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편수는 안 된다. 사막이 아울러져야지 절대적으로 편수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부총 말씀이 계속 계세요. 대중경에 보면.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원만구족이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을 베이스에다 깔고 한편에 착하지 아니한 수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6: 그러니까 원망구족이라는 말씀은 포케양족
5: 네.
6: 지혜와 복락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원만하게
5: 네, 네, 네.
6: 그러하니 지혜를 닦는 면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5: 네.
6: 복업을 닦는 면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5: 그렇죠, 네.
6: 양자를 병용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5: 네, 네, 네.
6: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5: 네.
6: 우선 사막에서 그 중사상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 수양이 좋다 해서 보통 생각할 때 아 수양하지 않으면 안 돼. 영국 그건 건지야 마른 지식이지 수양을 해야 돼 이런 주장이 많아요. 또 나이가 들을수록 그래요.
5: 수양이 먼저다고
6: 그런 생각을 가져요.
5: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많지는 않지만
6: 그런데 수양을 하지 아니하면 영부가 되지 아니하고 영부가 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취사가 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5: 취사가 되지 않으면 수양도 안 되고.
6: 안 되고.
5: 네.
6: 그런 거예요.
5: 네네.
6: 서로 비추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가 실은 둘이 아니에요. 수양, 연구, 취사가 일원상이거든요.
5: 네.
6: 일원상 하나 아닙니까? 본래 둘이 아닌데, 정신적인 성질상, 정신의 성질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본 것 뿐이지,
5: 네.
6: 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네. 수행자의 닦음을 위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 뿐인데 수행자들이 이게 딱 해결해서 어떤 사람은요 네. 교학과 다닐 때 교학과 공부도 않고 묘동에 가서 수행만 하는 그런 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가 봐도 눈에 그냥 거칠어 보였지만은
5: 아니 저희 때도 한 방에 하겠다고 눈만 감고 있었던 사람이 더러 좀 있었습니다.
6: 네, 네. 병진, 지금 우리가 사막 병진, 이사 병행, 물질 정신 병행, 이렇게 다 병진 사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5: 네, 영욕상전.
6: 영욕상전. 네. 그것이 원만이거든요.
5: 네, 네.
6: 원만이에요. 이 사상이 참 위대한 사상이에요.
5: 예, 예.
6: 그 종전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시피 했죠.
5: 네, 네, 네. 대종사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시면 저쪽도 이렇게 다 감싸서 말씀이 되셨지.
6: 그렇지.
5: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딱
6: 그렇죠.
5: 가신 그런.
6: 그랬어요.
5: 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명역상 이렇게 무엇인가 다게 아울러지는 그런
6: 그랬어요.
5: 그 원만 구족한 그런 교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편에 책까지 말 것이오는 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6: 그렇습니다.
5: 네. 네. 아 지난 그 불꽃놀이가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6: 아유 화려하게
5: 백만 감정을 넘어섰다고 코멘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늘에 쏘아올리는 불꽃을 보려고 탁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이상한 걸로 와, 뭐 와. 저도 이제 교무로서 수행자로서 느끼는 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해서 터뜨리면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름같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6: 주사님이 그렇게 해보지 한번.
5: 네,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중사님께서 전망품 위장에 말씀하신 그, 시사일관 창청중, 그 창공에 떠있는 해를 향해서 화살을 탁 쏘니까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기열 오운 강신요. 명중이 돼가지고 오색 구름이 내려와서 내 몸을 감쌌더라. 아니 그 불꽃을 쏘아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빛을 좀 찾아가지고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청청 중에 정확히 그 화살을 꽂아서 오색 구름을 받아내리는 그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네, 오늘은 제7조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에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라고 한 7조가 문장이 두 문장 같아요. 앞에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가 한 테마 끝나고 탐한 욕심에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그래서 이것을 겹쳐서 하면 좀 본문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오. 앞부분부터 그 인사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2: 그랬어요? 내가 저 동생들하고 저기 서천 넘어서 바람 쐬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노점상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자파를 늘어놓고 파는데 거기 불상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후광을 있는 불상이에요. 조그마한. 내가 이제 불상 모집을 해요. 네. 불상 모집을 해서. 불교 유품은 내가 관광을 나갈 때도 그런 거 있으면은 딱 사고 수집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아, 내가 저 불상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예.
2: 그런데 불상을 딱 들고 살 의사를 보이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좀 비싸.
1: 그래서, 그건 저 사람이 필요 없구나 인식한 겁니다.
2: 그래서 좀 감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놓으세요 그래요.
1: 아이고.
2: 아,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맞아. 부처님을 사면서 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 상설이 그 정도로 돼야 하는데. 아,
2: 그 사람도 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돌아는 대로 주고 산 일이 있었어요. 네. 불상을 보고도 감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나듯이 사물을 볼 때 공경심 안 나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사물로 보죠. 사물로 봐.
1: 네, 어렵습니다. 네네.
2: 돌멩이 하나도 공경심을 놓지 말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항차 사람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게 된다면 참 범상한 일이 일어날 뿐이지 불사는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경심을 놓지 말라. 처처불상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꼭 절에 가서 부처님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모든 평상적인 짐승과 미물과 동물, 식물과 유정, 무정이 다 공경심으로 되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냥 평상심으로 되어지지 네. 공경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이 안으로 자신미타 일원상 부처님.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평소에 늘 염성하면서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공경심이 저절로 나지요.
1: 네.
2: 저절로 나요. 근데 그 모시는 마음을 자기가 자기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 소멸되거나 네. 좀 잠시 쉬었을 때 그때 밖으로 향해서 공경심이 그냥 쉬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밖으로 사물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라는 말씀은 먼저 너 자신의 부처님 신불
1: 네.
2: 일원상 부처님을 여의지 말라 그런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래야 부처님의 해명을 입고 네. 부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그 스님들께서 선화를 그리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2: 있지요.
1: 선화를 그리는 분들이 깊은 경지에 간 스님 한 분이 출가자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고 다 선화가 아니다.
2: 스님이 그랬어?
1: 네. 선의 맛을 알아야 선의 맛을 알아야 거기서 깊은 맛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선화지. 말하자면 아, 그 얘기를 자꾸 듣고 그 느끼는 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인사님 말씀 중에 내가 뭔가 사물을 보는 인식이 문제가 달라져야지. 공경심이 나오고 부처와 같이 보지.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공경심이라고 보는 게 날 수가 없죠.
2: 그러죠.
1: 그러니까 공경심으로 보려면 내가 갖춰줘야죠.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누에는 뽕을 먹는다. 뽕을 먹으면 무명실이 나온다. 소가 뽕을 먹는다고 해서 무명실이 나오냐? 그러면 한결같이 공경심을 놓지 아니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갈까요?
2: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1: 네.
2: 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1: 네.
2: 그것이 선명한 사람.
1: 네.
2: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왜 사는가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1: 우리가 말하자면 소원이겠죠.
2: 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1: 네.
2: 왜 사는가.
1: 예.
2: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1: 네.
2: 사는가 하는.
1: 네.
2: 서원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나요.
1: 예.
2: 사물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회복이 안 나온다는 걸 분명하죠.
1: 네. 권능이 저쪽 편에 있으니까.
2: 예.
1: 네네.
2: 아무리 민물곤충이 돼도.
1: 네. 권능이 거기 있으니까.
2: 아, 네네. 그렇죠. 꼭 스승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1: 네네네.
2: 모든 사물을 공경할 줄 알아야 거기서 회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항상 공경심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1: 아, 네.
2: 자기를 낮추고.
1: 네, 네.
2: 그래야 상이 사라지지요. 자기를 낮춰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지요.
1: 그 수행자의 첫 번째 덕목 같기도 합니다.
2: 예, 그러니까요. 첫째는 자기가 모르는 줄을 몰라요.
1: 네.
2: 자기가 무엇인가 다 능한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2: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견주고 비교해요.
1: 네, 네, 네.
2: 비교하고 자기가 승자 개념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1: 네.
2: 그런 입장에서 산다면 자기가 무엇인가 구하는 입장에서 산다면 도도하거나 그러들 못하지요.
1: 네, 네, 네.
2: 공손하지요 항상.
1: 네, 네.
2: 구하는 사람은 공손해요. 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공심으로 대해요, 만물을.
1: 네.
2: 그런 수행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7조에서 또 특이할 만한 게,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물이라고 그랬거든요.
2: 그렇죠.
1: 그게 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물.
2: 우리가 길을 갈 때,
1: 네.
2: 아주 보일락 말락 하는 곤충이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1: 네. 네.
2: 그럴 때 심경. 아이고, 저런 것이 다 살았네. 그래서 발을 잘 조심스럽게 옮기지 않아요?
1: 네.
2: 그런 심경. 일도, 물건도, 그 대타 관계를 그렇게 공경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파리 잡듯이 그냥 뚝딱뚝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1: 그 파리도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할 때 파리 한 마리 돌아버리면. 자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2: 사고를
1: 나 똑같다고 차 한 대 날려갈 수가 있습니다.
2: 그러죠.
1: 아무튼 모든 사물을 처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사자가 제일 무서운 것이니까 이제 대사님께서 앞세웠는데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2: 사자가 제일 무서운 거 보죠? 사자를 총살로 안 잡고 생포를 할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1: 생포도?
2: 생포.
1: 네.
2: 사자를 생포해.
1: 모르겠습니다.
2: 철사 그물로 잡아요.
1: 아.
2: 철사 그물로. 그래가지고 덫을 만들거든요. 덫.
1: 안 보이게.
2: 어, 지가 덫을 딱 물어야.
1: 모르게, 잡을까요? 예, 모르게. 네.
2: 그래서 사자를 잡아요. 사자 같은 살아온 짐승도 덫에 걸려들지 않아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물건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이 제일 무섭지요.
1: 사람에 대한 탐욕이 하던 사단이 다 나.
2: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탐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박살나죠.
1: 사단이 납니다. 네, 네.
2: 그러면 사물에 대한 탐욕, 일에 대한 탐욕,
1: 네.
2: 일에 대한 탐욕도 큰 문제예요.
1: 네, 네.
2: 모든 것이 중도를 벗어나서, 자기 분수를 벗어나서, 자기 구하는 목적의식에서 벗어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심이거든요.
1: 네.
2: 그건 반드시 재앙이 따라요.
1: 네, 네, 네.
2: 재앙이 따라. 그걸 주의하라는 말씀 같아요. 구하지 않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1: 네.
2: 구하는 것은 중도에 맞게 구하면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1: 네.
2: 그런데 중도에 맞지 않게 과하게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탐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 탐욕이 되면 그건 사자같이 사자 왜 무서워요? 내 생명을 잡아가 버려요.
1: 뭐 순식간에 그냥.
2: 나는 지가 먹어버려요.
1: 네.
2: 그 뜻이 이 내가 탐욕한 그것이 나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탐욕한 사람, 내가 탐욕한 물건, 내가 탐욕한 일이
1: 먹히는 거야.
2: 나를 먹어버린다.
1: 네, 네.
2: 먹어버린다.
1: 비참한 거거든요.
2: 그 이런 말을 할 때 수긍이 되나요?
1: 네.
2: 수긍이 안 되잖아요. 뭔 사람을 먹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먹혀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일이죠.
1: 탐한 욕심이라는 게 참.
2: 그러죠.
1: 수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2: 그러죠. 그냥 수행을 작파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1: 일생을 그르칠 수도 있고. 네. 탐한 욕심에.
2: 네. 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
1: 예.
2: 소유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모래 하나도 네 소유라는 관념을 갖지 말라. 제 방에 들어오면요. 올라온 방 다 알잖아요. 좁지 않아요. 좁으니까 물건을 들여놓는데 노인되면요. 눈에 안 보이면 다 잊어버려요.
1: 뭘 잘 두면 잊어버리던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놔둬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방에 가득 찬 것 같아요, 물건이. 그렇잖아요.
1: 물건 네. 잊어버리고.
2: 그러면.
1: 방 이제 먹죠.
2: 내가 생각할 때.
1: 방 갈 때 먹히죠, 이제.
2: 손님이 와서 내 방에 와갖고, 방에 가득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참 우세스러운 거냐, 뭐냐.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은 곳에 물건을 잘 놓으면 시장으로 사러 간다니까요. 그럴 때 말이죠. 수행자로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 않아. 무서요. 내 눈앞에 만물이 가득하나 하나도 내 소유 것이 아니다. 그런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신이 만약 빈약하면 그건 안 될 말이죠. 천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런 쌍은 하늘도 땅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그 가운데 다 있잖아요.
1: 근데 또 그 앞에도 또 좋은 본문이 계시더라고요. 모두를 살리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2: 그렇죠. 그렇죠.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1: 네네네.
2: 거의 불과 무소유 정신이에요.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 네.
2: 마음으로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 네네.
2: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아요. 곡물이죠. 곡물이요. 사은님 곡물이요. 그냥 빌려 쓰는 거요.
1: 빌려 쓰고 갈 뿐.
2: 그런 관념으로 살라. 그래서 불교가 무소유 정신이 유명하지요. 그저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 정신을 주장하는 네. 분이거든.
1: 무소유. 초기에 무소유. 책 한 번 냈다가 그냥
2: 그러죠?
1: 큰 베스트셀러가 되고
2: 내용도
1: 그러죠? 많이 참 좋은 내용 들어있습니다.
2: 그러죠. 또 하나는 처처불상. 모두가 불상이다 하는 거죠. 절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만 불상이 아니라 저 해변에 있는 모래알도 불상이고 휙 불어오는 바람도
1: 네.
2: 불상이고 이 세상에는 불상 아닌 물건이 형상 입거나 없거나 간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이지요. 네. 다 불쌍이에요. 그러므로 사사불공하라. 이것이 공경심이지요. 네. 이런 그 공경심이 없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이런 정신으로 살라 하는 것이 네.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네, 네. 우리가 참 명심해서 네. 공심을 참 이 공경심이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심을 잃을 때 허물이 생겨요. 공경심을 잃을 때 죄심이 생기고 네. 공경심을 잃을 때 무명심이 생기고 네.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탐심. 탐심은 내지 말아야 돼요. 탐심은 이것은 백방으로 자기를 손에 끼치는 거예요.
1: 탐심이 혹시 무명 중에 왕자는?
2: 왕자요, 왕자.
1: 무명 동네의 왕자.
2: 그러죠.
1: 탐심은.
2: 탐심이라는 것은 상대심의 첫째, 첫 관문이 탐심 아니에요? 저를 상대로 보는 거. 하나로 보지 않는 거. 그것이 상이고, 불가로 말하자면 상이에요. 일종의 상. 상대관념. 저것을 내 것으로. 하나가 아닌.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자로서 참 금기사항이죠. 네. 다로 분상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공부심 표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성자 깨신 분들의 분상에 의해서 중생계를 볼 때 괴로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2: 아, 그렇지.
1: 아이고, 저것들. 그 뒤에는 혹시 탐심이 추가 많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1: 네. 네. 업에, 업을 많이 짓는,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는 쪽에 가장 문제는 탐심이다.
2: 왜 그런 거니? 네네. 나에게 제일 가까운 것이 육군 아닌가요?
1: 예.
2: 그러죠? 내 마음 부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이 육군 아닌가요?
1: 네네.
2: 먹고.
1: 포도청이니까.
2: 먹을 것이 필요한 거고, 네네. 입을 것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최초의 탐심이에요. 최초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1: 저도 가슴이 쩌릇쩌릇 돕니다.
2: 그러니까.
1: 뭘 좀 끌어서 놀려고 하는 그 이상한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탁 부리고 살아야 돼요. 탁 부리고 살아야 돼.
1: 탐한 욕 얼마나 그 탐한 욕심이 무서웠으면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고, 대중현께서 같은 그 비유를 참 잘 드신 것 같아요.
2: 예. 아주 크게 경건한 말씀이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라는 말씀은 아주 크게 경건한 말씀이에요.
1: 아들아, 그 고통의 모든 것은 탐심에 나오는데, 그 탐심이 문제다. 아들아, 사자와 같이 무서워. 그러신 말씀. 이 본문도 아주 그냥 그, 만나게 이렇게
2: 대종사님 말씀은
1: 해주신 것 같아요.
2: 쾌쾌해요. 칼로 탁탁 차는 것 같아요.
1: 명쾌하고.
2: 예.
1: 대종경을 봉독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그 대종경 어때 한 부분을 보면 새로 입교한 교도가 여쭙기를 아주 그분이 그 새로 입교한 교도가 네 가지인가를 물어요. 대종사님께서 한 질문을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 새로 입교한 교도를 위해서
2: 있어.
1: 또 여쭙기를 거기도 또 캬,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저런 건 저런 거다 또 여쭙기를 그렇다 잘 물었다 그렇게 또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막 그 생각이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쩌르렀더라고요. 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교화와 중생제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구나.
2: 아까 말씀에 이어서 그 탐심을 사자같이 무서워라.
1: 네네네.
2: 그 말씀에 탐심이 오히려 나를 반작용으로 먹는.
1: 네.
2: 내가 그에게 먹히는.
1: 그렇죠.
2: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도 크지만은.
1: 네.
2: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품의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상이거든요. 속박. 이걸 자유신경을 회복하는.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네가 탐심을 내면 네가 너를 구속하는 것이다. 속박하는 것이다.

0: 해탈인데 내가 탐심을 내면 바로 내가 내 나에게 쇠사슬을 엉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1: 네.
0: 네가 네 자유를 상실하지 말라. 그런 그 주의심을 주신 것이니까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그 말씀이 꼭 맞은 말씀이죠. 근데 아까 원숭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그저 팔사오님께서 네. 대종사님 심심하다고 대종사님이 뭘 심심하고 심심하시다고 원숭이 자웅 두 마리를 네. 가져온 거예요.
1: 예.
0: 그때 희귀한 짐승이에요. 원숭이가.
1: 아, 그럼요. 원숭이 한번도 예.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동물이죠.
0: 상당히 희귀한 짐승인데 네네. 갖다 놓으니까 이제 총부가 큰 인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경하더니 그거를 그걸 기와집을 지어주었다니까요.
1: 아,
0: 기와집을 딱 사각으로 지어주었고 거기다 이제 원숭이를 키웠어요.
1: 네.
0: 금강원 앞에 귀주하시라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귀주 할머니가 밥을 주러 들어간 거예요. 원숭이가 귀주하시면 너무 환영을 해요.
1: 그렇죠. 근데 밥 가지고 오니까.
0: 네. 귀주하시면 원숭이를 마음대로 해. 막 잡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원숭이 그래요.
1: 밥을 주니까.
0: 밥을 주니까. 근데 이 어린이 문을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간 거야.
1: 아이고.
0: 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이며 밥 먹는 거 소용없어. 밥이다 뭐야. 자유다. 탁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야. 이렇게 자유가 죽은 거예요. 원숭이 이놈들이 자유다 하고 그 살짝 열린 문으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1: 아이고.
0: 먹는 거 소용없고.
1: 네네네.
0: 그렇게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를 배산에서 본 사람이 나 원숭이 배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왔어요.
1: 아이고.
0: 그렇게 멀리
1: 도망갔어. 멀리까지 갔네.
0: 멀리 도망갔어. 그런데 말이죠. 그 얼마 후에 야외 시간이 돌아갔는데
1: 네.
0: 대중이 다 며칠간 안 돌아온 거예요 원숭이가.
1: 네, 네.
0: 대종사님께서
1: 네, 네.
0: 원숭이 도망간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아. 그러시더라는 거야.
1: 아이고.
0: 곧 올 것이다.
1: 네. 아, 네, 네, 네,
0: 네. 그 대종사님 말씀대로 다 돌아왔어.
1: 들어왔어.
0: 저절로 주들 발로 저가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은 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도로 돌아오는 거야. 거기 같이 극락이 없어. 그러니까 도로 돌아온 거예요.
1: 네네네.
0: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놈들 곧 돌아올 거다.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1: 네.
0: 원숭이 그것도 공경심으로 되어지 않으면
1: 네.
0: 그런 화를 입는다니까. 아, 그런 화를 입어요.
1: 원숭이 얘기를 내가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0: 그래서 예.
1: 오늘 이렇게 한번 더 여쭙습니다.
0: 예.
1: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받들고
0: 예.
1: 또 다음에 의해서 설청전은 또 계속 이어지고
0: 벌써 시간이 됐나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1: 오늘 마치겠습니다.
0: 예. 네,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0: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개 남을 위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시받기를 싫어하고 제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보시받기를 좋아하나니 그대들은 날로 살피고 때로 살피어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으로나 육신으로나 물질로나 남을 위하여 그만큼 일하는 바가 있다면 중인의 보시받은 것을 먹어도 무방하지만 만일 제 일밖에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인의 보시를 받아 먹는다면 그는 큰 빚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대중에게 큰 빚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복 짓고 복 받는 내역이 어떤 이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만나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지난 얘기를

우리 다시 만나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지난 얘기를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기능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이라 능히 시방을 거느리나니 인간 복만 타려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으며 사람의 스승만 되려 말고 삼계의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취 없는 덕과 하늘 같은 덕을 쓴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사람과 상대할 때에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린다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며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에 복이 남지 않나니 그대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그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펴일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유 있는 행을 하고 음덕을 많이 쌓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상노병사와 인과부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 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